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월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나미의 빙글빙글이었습니다. 입이 심심하고 마음이 허전해질 때 우리는 이것저것 자꾸 먹게 되는데요. 5월의 마지막 날 좀 맛있는 거 드시면서 5월 한 달 동안 수고했다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연옥님

께서요. 오늘은 오랜만에 남대문시장 가보려고요. 여름 이불과 그릇 쇼핑하려고요. 날이 정말 좋은데 집에 있기보다 더 더워지기 전에 밖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서요. 아유, 좋은 생각인데요, 연옥씨? 나연옥님, 그래요. 근데 또 너무 더울 때는 또 밖에 이렇게 백화점이나 괜히 이런 데 가서 시원하게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남대문시장 오늘 가시려고요? 아하, 잘 다녀오세요. 아이스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박영진님,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신청곡이고, 윤선희님께서는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신 일요일 아침입니다. 9736님께서는요. 현미님 축하 축하해 주세요. 우리 딸이 두 번 유산의 아픔을 겪고 시험관 8차 만에 임신해서 출산하고 친정에 와서 몸조리 중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한 산후조리 노동 중입니다. 손주가 눈물나게 이뻐요. 그동안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나저나 정말 이건 축하 축하가 아니라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해드려야 돼. 무수히 축하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아 그리고 손주가 눈물나게 이쁘다고 하셨는데 아유 이 표현이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채소 유산균 선물로 드릴게요. 이 사실 산후조리 옆에서 하는 건 정말 노동인데 기꺼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아하, 네. 4674님, 아유, 네. 4674님 사연 빨리 만나볼게요. 현미님, 저희 남편이 현미님 방송을 너무 좋아해서 일터에

에서도 외국 여행 가서도 항상 듣고 있어요. 오늘도 주황산 캠핑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네요. 저희 남편은 퇴직하고 이직해서 지금도 일하는 능력 있는 남편이랍니다. 고맙고 사랑해. 아, 와우. 능력 있는 남편이 곁에 계신 4674님. 좀 주위 분들에게 좀 부러움의 대상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또 러브레터를 좋아하신다니. 아이, 좀 제가 더 우쭐해지는데요. 주황산 캠핑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2594님의 신청곡 이미영의 지금은 늦었어. 그리고 오방희의 미리내는요, 8802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이에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신달자 시인의 헛신발입니다. 여자 혼자 사는 한옥 섬돌 위에 남자 신발 하나 투박하게 놓여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남자 운동화에서 구두에서 좀 무섭게 보이려고 오늘은 큰 군용 신발 하나 동네에서 얻어 섬돌 중간에 놓아두었다. 몸은 없고 구두만 있는 그는 누구인가? 형체 없는 괴귀. 다른 사람들은 의심도 없고 공포도 없는데 아침 문 열다가 내가 더 놀라. 누구지? 더 오싹 외로움이 밀려오는 헛신발 하나.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윤중식의 왔다가 그냥 갑니다 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신달자 시인의 헛신발 함께 했는데요. 자취하는 딸 집에 꼭 아빠 신발이나 남동생 신발 하나씩을 두고 올 때가 있죠. 여자 혼자 산다는 거 티나지 않도록 일부러 남자 신발을 둘 때가 많은데요. 모르는 사람 신발 얻어서 두면 좀 무섭겠지만 아침마다 아빠 신발 놓여 있는 걸 보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구나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한동수님 최혜영의 그것은 인생 청해 주셨고 6782님께서는 강수지의 그때는 알겠지 청해 주셨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9244님께서요. 한 달 내내 대상포진으로 아파서 산책을 못 시키니 저를 원망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우리 강아지한테 항상 미안했는데요. 드디어 어제 컨디션이 괜찮아서 실컷 산책시켜줬더니 오늘은 쉬지도 않고 제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잘 보살피려면 안 아파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금 두부에 토마토에 견과류까지 이것저것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귀여운 내 강아지, 서로 아프지 말자. 아, 아유, 그나저나 대상포진을 앓으신 거예요? 엄청 힘드셨겠어요, 9244님. 아유, 그런데 우리 댕댕이들은 알겠어요, 그 녀석들이. 그냥, 아유, 오늘도 산책 못 가네. 그게 그냥 애가 탈 뿐이겠죠. 아유, 이제 건강 잘 챙기셔서 산책도 자주 나가고, 그럼 또 오히려 더 건강해지시고 그럴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채소 유산균 선물로 드릴게요. 4301님께서는요, 현미 누님, 쉬운 한 살 나이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평일엔 집, 회사, 주말엔 조기 축구밖에 모르고 살다가 가까운 동네 산에 다니는 모임에 가입했는데 사람도 좋고 산도 좋아서 행복합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시는 오솔, 마루, 버라, 주안나, 오하하, 슈퍼맨, 일후, 여름님과 산우님들, 우리 길게 오래 갑시다. 예, 이게 무슨 아이디 이름이실 것 같아요. 그죠? 4301님. 새로운 취미. 예, 네, 저도 축하드립니다. 아, 산에 오르는 거 좋죠. 건강 또 챙기시고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최성호님, 성미경의 물 한 개 신청해 주셨고요. 0955님,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주현미의 Love Letter 일요일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띄워드릴게요.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조금씩 교통량이 많아진 모습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호법분기점 진출로 1차로엔 사고가 있고요. 경행고속도로 서울방향 인천요금소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5차로에 방금 고장난 차가 생겨서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공항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 간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those Russians.
1: 일요일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보니 M의 라스푸틴 함께 들었습니다. 일요일 2부는요, 우리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정다운 팝송과 함께 합니다. 노래 제목이나 가수를 몰라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팝의 명곡들 편하게 감상해 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 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 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도전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기분 좋-

주현미의 Love Letter. 지금 들으신 노래 먼저 앤 머리의 You Needed Me, 이어서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그리고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세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나원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이라 집에서 놀다가 아빠 농사 일 도와드리려고 김해 대동에 와 있어요. 어제는 블루베리 수확을 하고 오늘은 선별을 하는데요. 러브레터에는 농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사연 보내봅니다. 어휴, 좋아요. 김나원님. 아, 농사 도우러, 이제 농사 일 도우러 집에 가신 김나원님. 기특해요. 참 부모님 얼마나 또 든든하고 좋으실까요? 정말 농사 일 바쁘죠? 화이팅입니다.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카펜터스의 잠발라야, 그리고 이어서 컬처 클럽의 카르마 카멜레온, 이어서 드바지의 리듬 오브 더 나이트 세 곡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브레터 일요일 2부에서는요 이렇게 팝송과 함께 시간 보내고 있는데 어떠세요? 좋으시죠? 귀에 익숙한 팝의 명곡들. 이번에는 0736님 사연 만나볼게요. 현미 언니, 여기는 영천 포도밭인데요. 지금 포도 순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베트남에서 온 일꾼들 4명과 함께 순 따기 하다가

지금은 새참 먹고 있어요. 새참은 컵라면입니다. 일하다 먹으니 더운 줄도 모르고 꿀맛입니다. 틈을 타서 이렇게 문자 보내봅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순향이가. 아, 순향님, 일하다 먹는 그 컵라면 정말 맛있어요. 저도 녹화 중에 녹화하다가 대기실에 잠깐 들러서 컵라면 먹으면 어쩜 그렇게 꿀맛인지. 그렇군요. 그나저나 포도순, 하, 일단 정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러면 또 우리가 영천 포도 가을에 맛있게 달콤한 향기 좋은 영천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순향씨 화이팅.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 이어서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그리고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Anything For You 이어서 엘튼 존의 Sacrifice 네 곡 이어드립니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4: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3: 예산도 맞춰서?
4: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2: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5: 5월 31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입니다. 고왔던 5월 이쁘게 보내시고요. 내일은 새로운 6월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침 9시에 우리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아직까지는 대체로 수월합니다. 일부 수도권 상습정체 구간에서만 더딘 흐름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중동을 중심으로만 양방향으로 밀리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북부 간선도로는 묵동에서 하월곡 사이 양방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3909님이 주셨습니다. 박명수님, 저는 초3인데 여행 왔다가 6시간 동안 차에 타고 가요. 파이팅 해주세요. 6시간 동안 차 뒷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이는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자도 되고 먹어도 되고 먼 산을 보며 사색도 해도 되지만 운전하는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자, 아무리 어리고 귀여워도 할 건 해야죠. 볼륨을 높이고 재롱과 익살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1: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
0: 신현이와 김루트의 노래입니다. 오빠야.

0: 좋아해.
1: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이고, 5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6월에 아, 많이 더울 텐데, 예, 비도 많이 오고, 예,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뚝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은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되니까, 또, 특히 또 산과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예, 산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은 미안해 좀 대비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월에 마무리 잘 해보죠. 자, 일요일에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 계시는 라디오쇼 애청자들과 1대1로 통화하면서 근황을 들어보는 그런 날이죠. 오늘은 또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너 속의 코너 공식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5월의 마지막 날, 오늘이 바로 바다의 날이래요. 저도 바다를 너무 좋아하고 바다에 관련된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해산물 다 좋아하시잖아요. 예, 저도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못 먹는 해산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못 먹는다기보다는 좀 나랑 취향이 안 맞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좋아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불을 못 먹어요. 개불. 이상하게 난 개불이 싫어. 다른 거 다 먹는데 개불은 또 이렇게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예, 잘 챙겨 먹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산물이 좀 안 맞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11시 내 고향 바로 시작해 볼게요.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아니 본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터크쇼 11시 내 고향. 자, 2353님이 주셨습니다. 무도 키즈가 어느새 다 커서 하와이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 휴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쉬워서 문자 남겨요 라고 하셨는데요. 왜 아쉬우시죠? 하와이에서도 콩 어플로 라디오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KBS가 로밍비 정도 낼 능력은 사실 됩니다. 예예. 전화 연결도 가능하니까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할 분은 KBS 쿨 FM 식구죠. 예, 볼륨을 높여요의 쩡디 오마이걸의 효정양입니다. 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효정양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효정이 잘 있었어?
3: 네, 잘 있었어요.
2: 어떻게 지냈어?
3: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건강하니까 연락이 됐겠지.
3: 응? 네.
2: 웃음소리 좋다. 효정이 웃음소리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3: 감사합니다.
2: 예, 얼마 전에 사당교에서 만났는데
3: 네.
2: 우리 한 패션 브랜드 대표 집에 같이 갔잖아요.
3: 맞아요.
2: 예, 그분 대박 났대요.
3: 아, 진짜요?
2: 예, 예. 우리가 저
3: 다행이다.
2: 잘 소개를 해 드려 가지고 네. 아주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3: 저희가 잘했네요.
2: 예. 아니 근데 효정양도 요새 저 보니까 뭐 좋은 일이 좀 있다면서요?
3: 좋은 일이요?
2: 예, 뭐
3: 제가 앨범이 나왔죠.
2: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뭐 아파트를 옮겼다면서요?
3: 아, 아 그게 뭐 기사가 막 많이 나가지고.
2: 예예. 예.
3: 제가 옛날에 이제 초반 자취했던 집보다
2: 예.
3: 좀 많이 넓어져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합니다.
2: 예.
3: 네, 조금 됐긴 했는데
2: 예.
3: 24평대로 진입했습니다.
2: 아이고야, 아파트로 가서 옮기니까 어때요? 좀 더 좀 편해요? 어때요?
3: 뭐 음악도 듣고 요리도 하고
2: 네.
3: 좀 누워 있을 공간도 좀 넓고 좋더라고요.
2: 아, 그 전까지 서 있었군요.
3: 그 공간 아, 그 전까지는 요리하는 공간이라면
2: 예, 예.
3: 침대랑 거의 가까웠어요.
2: 네. 네 그래서 아파트로 옮기고 나서 좀 친구들도 좀 놀러 오고 그렇게 했어요?
3: 아, 그럼요.
2: 집들이도
3: 하고
2: 재밌었겠네.
3: 네.
2: 예. 아, 말 나온 김에 솔로 앨범 얘기 좀 듣죠.
3: 제가 이제 퍼플 노트라는 앨범으로 이제 솔로 앨범을 냈는데요.
2: 네.
3: 그 퍼플 노트가 제 고등학교 때 밴드부 이름이에요.
2: 아, 그래요?
3: 네. 제가 밴드부로 보컬로 이제 활약을 했었는데.
2: 네.
3: 제가 이제 청춘의 그 나의 청춘은 언제였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2: 예.
3: 그때의 시절을 좀 떠올리면서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2: 그래요?
3: 네, 그래서 나의 작은 청춘에게라는 타이틀곡으로 이렇게 노래를 냈습니다.
2: 예, 그 모든 노래를 다 작사 작곡을 했다면서요?
3: 맞습니다.
2: 왜 그랬어요? 좀 막히지? 왜 그랬어요?
3: 아니, 그래도 좀 진정성 있게 음악을 네.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2: 예.
3: 네,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2: 그래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3: 그래서 좀 많이 도움도 많이 받았고
2: 그래요?
3: 네, 그렇습니다.
2: 네. 네. 본인 노래니까 본인 라디오에서 많이 틀겠네요.
3: 그럼요. 제가 라이브도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라이브 했죠.
2: 했어. 반응 괜찮았어요?
3: 네. 좋아해 주셨어요.
2: 예, 워낙 노래를 네. 잘하니까. 그 타이틀곡이 어떤 노래예요?
3: 나의 작은 청춘에게요.
2: 나의 작은 청춘에게?
3: 네.
2: 뭐 좀

0: 이런 곡입니다.
1: 잘하긴 한다. 노래를 잘하긴 하네. 그죠? 우리 효정이가 노래를 잘해. 여기 저 리드 보컬이라서
0: 잘해야죠.
1: 이게 좀 밴드 음악이군요.
0: 네, 맞아요. 밴드부 시절을 떠올리면서 밴드 음악으로 만들어봤어요.
1: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뮤직비디오 잠깐 보고 있는데 뒤에 밴드들이 있네요.
0: 네.
1: 저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0: 아니, 그 친구들은 그냥 이제 예. 저희가 배우로 이제 불러서 썼고요.
1: 예, 그러면 실제 연주가 아닙니까, 이분들이?
0: 실제 연주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것도 어떻게 바로 캐치하는
1: 거예요? 예, 제가 봤는데, 저 기타 치는 분이 예. 되게 어색했어요.
0: 그렇죠. 이게 학생 시절에 저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어색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자.
1: 알겠습니다. 예.
0: 했습니다.
1: 그 건반 치시는 분도 상당히 좀 건반 치시네요. 건반지네요. 보니까 이게 예, 굉장히 건반지게 치고 있어요. 예.
0: 아 근데 실제 그 친구들은 고등학생들이에요.
1: 아 진짜.
0: 저랑 진짜 15살 이렇게 차이 나요.
1: 아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없어요.
0: 와.
1: 효정양이 너무 좀 애띄어가지고.
0: 다행입니다.
1: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잘 돼야 될 텐데.
0: 아유 선배님이 예. 이렇게 또 샤라웃 해주면 또 잘 되잖아요.
1: 예예 그래요. 우리 네. 오마이 미미는 뭐라고 그래요 미미?
0: 아 미미는 진짜 응원 많이 해줬어요.
1: 네.
0: 미미가 이제 오마이걸에서 언니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1: 예.
0: 언니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했으면 좋겠다.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막 이러면서.
1: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0: 아, 어때요? 언니 반응 어때요? 막 이러면서.
1: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저 효정이하고 미미는 되게 예뻐하니까.
0: 네. 감사합니다. 예, 예.
1: 그래요, 그래요. 역시 뭐 노래를 잘하는 우리 효정 양이 라디오도 잘 되고 있고, 아파트도 옮기고, 이번 노래까지 대박이 나서, 예, 삼박자가 네. 다 착착 맞는 그런 6월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예, 그래요. 제작비는 누가 됐어요? 뮤직비디오.
0: 아유, 뭐, 저희 회사랑 저랑 이제 나눠서 냈죠.
1: 아, 그것도 나눕니까?
0: 예, 네, 나눠야죠.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담이 좀 됐겠네요.
0: 부담이 좀. 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1: M분의 1 했군요. 알겠습니다.
0: 그럼요.
1: 그만큼 또, 수익이 생기면 또 같이 나누는 거니까.
0: 그렇죠.
1: 괜찮죠, 뭐, 예, 예.
0: 네, 수익이 생기는 만큼 또 이제 제가 낸 만큼 또.
1: 그렇지, 그렇지. 예, 네. 맞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0: 맞아요.
1: 노래 네. 또 대박나면서 저작권료도 많이 들어 얼마나 좋아요.
0: 그럼요.
1: 자, 우리 효정량 아주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0: 감사해요.
1: 저희가 효정량의 노래를 걸어놨어요.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주 기대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오늘이 바다의 날이에요.
0: 바다의 날?
1: 예, 바다 하면은 저 바다의 왕자 저거 박명수 생각나죠?
0: 그럼요.
1: 확실해요?
0: 그럼요.
1: 바다의 왕자 안 틀더라, 요새 니네 라디오.
0: 저희 틀어드려야 되겠다.
1: 홍군형 하면 날래?
0: 아니, 홍군형 안 나고 싶어요. 틀어드려야 예, 예.
1: 여름이니까 네. 바다의 왕자 냉면 좀 많이 좀 해줘요.
0: 무조건이죠.
1: 효정량. 해산물 좋아해요?
0: 저 해산물 좋아해요.
1: 근데. 해산물 좋아하고 잘 먹지만 못 먹는 것도 있죠?
0: 저는 멍게 이런 거는 막 잘은 못 먹어요.
1: 멍게 왜?
0: 뭔가 그냥 진짜 바다 맛이라서.
1: 알겠습니다. 우리 오마이걸의 효정양은 멍게가 그래도 좀 그렇다. 예, 네. 맛이 없고 입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좀 너무 좀 그렇다 이거죠?
0: 네.
1: 알겠습니다. 효정양은 멍게를 골라주셨으면 저는 저 개부를 골랐거든요.
0: 아, 뭐 비슷비슷하네요.
1: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0: 네.
1: 예, 시원한 바다에서 한번 또 멋진 공연도 많이 해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효정양의 노래예요. 나의 작은 청춘에게.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자, 이번에는 0096님이신데, 백수 생활 1년 만에 드디어 취업 성공을 했습니다. 홍혜인님이세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 우리 혜인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0: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고요.
1: 아, 네. 예. 반갑습니다.
0: 예, 너무너무 축하드릴게요. 취업, 이게 저, 요즘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축하드릴게요.
1: 아, 네. 진짜 힘들었어요.
0: 그래요? 예.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취업하려고?
1: 아, 그 이력서를 그 한 50개 정도 넣었었고요.
0: 아, 진짜? 아이고.
1: 그거 처음에는 막 신중하게 적어서 넣다가, 네. 이게 막 너무 계속 막, 반응이 안 오니까 예, 예. 저도 마음이 조급해져서 예. 진짜 거의 난사하듯이 50개 넣고 그랬어요.
0: 입질이 안 왔군요.
1: 네, 맞아요.
0: 근데 막상 취업을 하고 보니까 네. 어떠세요? 어떻게 해서 된 것 같아요? 한번 좀 그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할 텐데 한번 팁을 좀 준다면.
1: 아, 근데 면접이 확실히 예. 준비하고 가도 예. 준비한 대로 그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저와 잘 맞는 곳이 진짜 있다고 생각했고요.
0: 아~
1: 네. 네, 처음에 면접 볼 때부터
0: 네, 된다
1: 그
0: 느낌 왔어요?
1: 저를 보시는 네, 저를 보시는 그 눈빛부터가 다르시더라고요.
0: 아, 그 느낌이 오는구나.
1: 네. 어, 네, 처음 앉자마자 칭찬부터 먼저 하시고.
0: 오.
1: 네, 그래서 면접도 한 10번 정도 봤었는데.
0: 네, 네.
1: 뭔가 약간 저를 막 간파하고 얘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는 데도 있고
0: 예.
1: 처음부터 약간 저의 호감을 갖고 보셔가지고 합격한 것 같아요.
0: 그 딱 보고 나올 때 아 여긴 된 것 같다 느낌이 왔어요?
1: 어, 네.
0: 어,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아우 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1: 아, 감사합니다.
0: 어떤 업종이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네, 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그 사무원이라는 거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0: 아이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막상 또 지금 다니신 지 얼마 되셨어요?
1: 아, 이제 거의 3주 가까이 됐고요.
0: 예, 재밌어요?
1: 재밌다기보다는 지금 네, 너무 예. 막 중압감에 예. 그 생가치로 행방불명 가마 할아버지 아세요?
0: 이름은 들어봤어요. 예, 예.
1: 그 팔 많이 달린 그 거미 그 가마 할아버지처럼 일하고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뭔가를 좀 이제 다 습득을 해야 되니까.
1: 아, 맞아요.
0: 정신없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군요.
1: 네.
0: 예. 아유, 막 그렇게 다 하다 보면 이제 좀 지나면 익숙해지고 하면은 좀 여유가 생길 거예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원래 꿈은 뭐였어요?
1: 아, 원래 꿈은 배우였는데, 네. 아, 이게 좀, 그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네. 안정적인 생활이 힘드니까, 네. 결국에, 아, 아니다 싶었어요. 네.
0: 그래도 본인의 꿈인데, 그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 네. 지금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1: 아, 마음에 그 자꾸 남아있긴 한데,
0: 예.
1: 아, 연기 학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0: 예, 예. 와,
1: 연기 학원 그 비용도, 예. 뭐, 비싸고.
0: 만만치 않아요? 비싸요?
1: 네, 너무, 네, 뭐, 어, 월에 뭐, 50만원? 이랬었어가지고. 그때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기에는.
0: 에...
1: 지금,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너무 막, 그러네. 좀 우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0: 예, 이게 저, 학원비도 학원비지만, 또 왔다 갔다 하고 경비 쓰고 밥 먹고, 그죠?
1: 네, 맞아요. 예. 진짜.
0: 그런데, 제가 볼 때 30, 이제 갓 30이시니까.
1: 네, 맞아요.
0: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 꿈을 절대로 저 포기하지 말고 한번 또 오디션도 계속 보고 일단 뭐 기본적인 연기가 돼야 되니까 그죠?
1: 맞아요.
0: 이제 뭐 직장도 들어갔고 또 수입이 생기면 본인의 꿈을 또 잊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잊지 않고 꼭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0: 그래요,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1: 네.
0: 아직 젊으니까 꼭 그 꿈을 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화이팅!
0: 네. 아, 저한테 화이팅 하신 거예요?
1: 우리 모두에게.
0: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머님께서 이제 포도밭도 하시고 이제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1: 아, 네, 맞아요.
0: 엄마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고생, 이 더위에 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까? 예.
1: 아, 네. 엄마한테. 네. 엄마, 아,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항상 포도밭 조금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엄마 건강 챙기면서.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사랑해.
0: 포도밭 해서 좀 수익이 나와요?
1: 그렇죠. 엄마 혼자 너무 많이 좀 1,500평 정도 일하고 계셔가지고.
0: 크다.
1: 아 근데 자꾸 줄이지 않으셔서.
0: 네.
1: 네 좀 네.
0: 줄이지 않으셔서 엄마가 돈 좀 많이 버신 게 기분 좋죠?
1: 아니요 근데 아니 이미. 그 뭐 여유롭고
0: 예.
1: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힘든 정도는 아니니까.
0: 야 나는 근데 혜인 양이 이쁜 게 그래도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로.
1: 맞아요.
0: 아 너무 이쁘다. 우리 혜인인데 우리 혜인 씨 너무 이뻐요 진짜. 예 아무튼 어머님도 과로하지 마시라고 꼭 항상 전화 말씀드리고.
1: 네.
0: 예예 우리 또 앞으로도 진짜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뷰티 상품권하고 배달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네,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0: 아,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1: 네. 네네.
0: 오늘이 이제 5월의 마지막 날, 바다의 날이에요. 바다의 날.
1: 어? 예. 그럼 바다의 왕자 아닌가요?
0: 그렇죠. 예, 제가 바다의 왕자인데.
1: 네.
0: 이제 바다의 왕자로 하기엔 나이가 좀 있어서. 바다의 킹으로 가겠습니다. 자,
1: 네.
0: 그래서 질문인데요. 해산물 좋아하세요?
1: 저 회 좋아해요.
0: 못 먹는 거 있어요? 못 먹는 거?
1: 못 먹는 거, 뭐지? 그 해삼?
0: 해삼?
1: 네, 그 주황색 그 징그럽게 생긴 거.
0: 왜 이유가 왜 징그러워서?
1: 아 징그러운 것보다도 맛이 좀 약간
0: 시큼시큼하고,
1: 네 시큼시큼해가지고.
0: 원래 그런 맛을 먹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우리 홍혜인님은 시큼시큼하고 좀 징그럽게 생긴 해삼이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언제나 화이팅하세요.
1: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거북이의 노래 듣죠.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은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헤어졌는데 그걸 왜 거기다가 붙여놓습니까? 예,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10: 향초 세트 선물로.
9: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데 너무 못해요. 복권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로 살게 내버려 둘게. 예, 그냥 음취로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애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군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0가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또 8450님 만나 뵐게요. 명수 오라버니의 명쾌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예, 백수아님이세요. 전화 연결합니다. 수아님.
11: 네, 안녕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반갑습니다.
11: 안녕하세요.
9: 예, 예. 아이고, 목소리가 아주 저 상큼하고 귀여우시네요.
11: 아, 네.
9: 예, 예. 자, 우리 수아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11: 저는 그냥 직장인 사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9: 아, 그래요? 예.
11: 네.
9: 잘 다니고 있죠?
11: 그럼요.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9: 일을 하면서 행복합니까? 예, 예.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11: 네.
9: 예, 자, 아무튼 하셨는데 누구나 직장인들의 삶은 다 비슷합니다.
11: 맞아요.
9: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고민을 뭐 이렇게 좀 해결해 달라면서요. 어떤 고민이?
11: 네. 제가 이번에 정말 10년간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9: 예.
11: 제가 자가를 서울에 아파트를 사게 됐거든요.
9: 어우, 축하해요. 나이도
11: 네,
9: 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예, 예. 네. 아유, 기특하시네.
11: 네, 네. 어? 뭐 신축은 아니고 오래된 구축이지만.
9: 아니, 뭔 상관이 그게.
11: 네. 근데 또 이게 집이 또 저희가 예전에 2002년도에 살았던 집이에요.
9: 아.
11: 네. 그래서 근데 가정 형편 때문에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9: 예.
11: 좀 다른 데로 이사 갔다가 다시 이 집에서 이제 해 드려야
9: 그 집에서 같이 살다가
11: 네네.
9: 집안 약간 어려워지면서 그걸 이제 팔고 나갔군요.
11: 맞아요.
9: 근데
11: 그래가지고 제가 10년간 일을 갈았어요.
9: 아이고.
11: 내가 다시 저희 우리 엄마 아빠를 꼭 데리고 다시 이 집에 돌아와야겠다.
9: 야, 대견하다 정말. 아이고.
11: 네, 그래서 진짜 딱 10년 만에 목표를 이뤄서
9: 예.
11: 다시 여기 돌아왔는데
9: 예.
11: 이게 아무래도 구축이다 보니까 베란다가
9: 예,
11: 확장이
9: 예.
11: 안 돼 있거든요.
9: 예예예. 예, 예.
11: 그래가지고
9: 예.
11: 그 베란다가
9: 예.
11: 확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9: 그때 베란다 확장을
11: 해야 하는데
9: 베란다 확장을 해서 뭘 얻고 싶으신 거예요?
11: 이게 구축이라고 하는데 베란다가 너무 넓더라고요. 요즘 아파트에 그래서
9: 예,
11: 좀 베란다를
9: 예.
11: 조금 터서 좀 넓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어머니가 또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9: 예, 예, 예.
11: 좀 이제 LP를 좀 들으시면서
9: 예, 예.
11: 커피도 한잔 하고 좀 예.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9: 예.
11: 이제 좀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또 저희 부모님은 또 혹시 추위에
9: 예.
11: 염려가 많으셔가지고 추울까봐.
9: 베란다를 확장하면 사실 약간 추울 수는 있어요. 그건 추울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공사하기 전에 이제 우리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잘 하면

0: 중간에 이제 그 문을 하나를 달아놓고 이제 열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1: 네.
0: 그렇게 겨울에는 좀 이렇게 그런 문을 달아놓으면 괜찮거든요.
1: 그런가요?
0: 그러니까 집이 구축이고 하면 베란다가 원래 크게 나오니까. 네. 확장을 하시되 중간에 문을 좀 하나를 뭐 이렇게 좀 미닫이인지 뭔지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예예 그 문을 완전히 개방도 할 수 있고 다시 접을 수도 있고 그런 문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사실 겨울에는 베란다 확장하면 좀 춥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저기 인테리어 하신 분을 상의를 하면 충분히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베란다만 확장하면 안 되잖아. 또 전체 베란다 확장한 다음에 현관이랑 또 분위기를 맞춰야 돼. 인테리어를 다시 하셔야 되겠네.
1: 맞아요. 싹 그죠? 바꿔야 돼요.
0: 그러니까 바꾸는 김에 베란다 확장하면 괜찮죠. 예. 저는 권해요. 물론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1: 네.
0: 베란다 확장함으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네. 확장하시고 좀 새 집 느낌 나게 이렇게 좀 사시면 좋죠. 여유만 있다면. 예.
1: 맞아요.
0: 예, 하세요.
1: 로망이 있어가지고.
0: 예.
1: 너무 명쾌한 대답이 없었어요.
0: 굉장히 명쾌하죠. 예, 저도 네. 저도 확장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1: 네.
0: 베란다 확장하시고 또 깔끔하게 또 부모님하고도 상쾌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만 있다면 저는 적극 권하고요. 대신에 이제 안정과 겨울철에 우풍, 찬바람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은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다 해결해 드리니까 저는 적극 네. 추천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 저 더 중요한 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을 다시 사가지고 부모님께 예, 다시 선물해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앞으로도 수아 씨는 더 잘 될 것 같아요.
1: 예.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0: 예,
1: 다시.
0: 진짜 백수환님은 수아인데 수환이 좋네. 수환이. 수환이 좋아. 예. 자, 작은 개그까지 했네요. 자, 배달 상품권하고 주유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수아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이 바다의 네. 날이거든요.
1: 나는요 바다의 왕자.
0: 예, 네. 잊지 않고 있구나. 예, 고맙습니다.
1: 네, 그럼요.
0: 해산물 좋아하세요? 해산물?
1: 해산물 좋아합니다.
0: 근데 못 먹는 것도 있죠. 해산물 중에서.
1: 못 먹는 거 있어요.
0: 뭐예요?
1: 개불.
0: 개불 왜요?
1: 뭔가 조금 그 느낌 생김새랑
0: 그죠?
1: 생김새도 그렇고 네.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수아 양은 저랑 똑같이 개불을 못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있거든요.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1: 네.
0: 앞으로 그 집에서 이제 베란다 확장하시고 예쁘게 해서 부모님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 명소라분들 항상 아프지 마시고 네. 늘 잘 듣고 있어요.
0: 그래요.
1: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네. 좋겠어요.
0: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애청해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정미조의 노래입니다. 귀로.

0: 자, 마지막 분인데요. 자, 부산에 사시는 40대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라고 2905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앵그랍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노태종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박명수예요.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부산에서 네. 지금 저 개인 택시 하시고요?
1: 네, 네, 개인 택시 하고 있어요.
0: 예, 예, 어떻게 좀 괜찮아요? 개인 택시? 어떠세요?
1: 일한 지 얼마 안 됐긴 한데 네네.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0: 아, 그러니까 날이 풀리고 그러면 외출을 네. 많이 하시니까 이제 택시도 좀 괜찮군요.
1: 네네네.
0: 아, 그러면 여름이 성수기인가요, 여름이?
1: 아,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0: 예.
1: 다른 선배분들한테. 예.
0: 네. 개인 택시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었는데
0: 네네.
1: 그 예전부터 운전하는 일을 좀 좋아해서 외근 일을 많이 했었고
0: 예예.
1: 이제 40대 접어들면서 더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이왕 생각한 거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보자 싶어서
0: 예.
1: 네, 개인 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0: 개인 택시를 사신 네네. 거예요? 아니면 뭐 회사 택시를 하시다가 받으신 거예요?
1: 사서 했습니다.
0: 샀군요. 예, 뭐 네네. 저도 이제 대충 그 금액을 알고는 있는데
1: 아, 예, 예.
0: 그 금액이 그래도 꽤 커요, 그죠?
1: 아, 네. 네.
0: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그 돈을 마련하신 다음에 개인 택시 사신 거군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1: 아, 예, 예.
0: 하시면서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개인 택시 하시니까?
1: 한 석 달, 넉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좀 웃지 못할 좀 재미난 얘기들이 좀 있나요?
1: 아, 제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0: 예, 예.
1: 그 길에서 이제 60대 여성분 한 분 태웠습니다.
0: 네, 네, 네, 네.
1: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어디 주소를 알려주시면서
0: 예.
1: 이제 가달라고 그러셔서
0: 예.
1: 가는 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0: 예.
1: 남편 차를 찾으러 간다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가신다고.
0: 그게 무슨 말? 남편 차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1: 이제 어디 공장인데 어디 예. 공장으로 가는 건데 남편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한다고.
0: 아, 남편이 거짓말하고 딴 데 갔을까 봐.
1: 네.
0: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1: 아, 그러시고 나고 저는 이제 모른 척을 하고,
0: 에, 에.
1: 아, 이게 불륜 쪽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른 척하고, 이제 운전하고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제가 말을 받아주니까 계속 얘기하시면서 남편의 그런 외도에 관련된 걸 쭉, 네.
0: 아, 상담을 했군요, 상담을.
1: 네.
0: 그래도 좋게 마무리 좀 해주시지 그랬었어요.
1: 예, 그래서 뭐, 가서,

0: 차도 확인하고 이제 내연녀라고 하죠. 예, 그분 있는 데까지 가서 네. 차 확인하고 예. 이상 없는 걸 알고
1: 아이고야.
0: 아 이제는 괜찮.

0: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네네. 아니, 택시 하시기 전에는 무슨 뭐, 내비게이션 회사에 다니셨다고요?
1: 아, 네, 그게 이제 바로 당장은 아니고 좀 전 일이긴 한데,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그 위에 카메라 달고, 뭐,
0: 맞아.
1: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예. 내비하는 데랑 자료 수집하는 게.
0: 예, 예. 근데 그 내비게이션 저도 가끔 보면은 그 차, 저 위에다가 카메라 같은 거 달고 막 계속 다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1: 예, 예.
0: 그게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로드뷰 회사랑 내비게이션.
0: 아, 예, 예. 그러면 그냥 운전만 그렇지. 하고 다니면 돼요? 그냥 계속 어디서 어디까지?
1: 뭐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있던 데는 운전 다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자료 정리를 해서 이제 뭐 외장하드를 회사로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다른 좀 회사들은 바로 전송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그게 네. 그 일이 더 짭짤해요. 개인 택시가 더 짭짤해요.
1: 개인 택시가
0: 좀 나요?
1: 네, 뭐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운전하는 걸 또 좋아하시니까
1: 네네.
0: 그 일이 또 잘 맞는 것 같네요. 아무튼 너무너무 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기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건데 앞으로도
1: 네네.
0: 예, 앞으로도 진짜 안전 운전하시고
1: 예,
0: 예 진짜 좀 괜히 좀 저 취객 만나가지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면에 좀 잘 좀 한번 또 방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1: 네네.
0: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예.
0: 저희가 도서 상품권하고 배달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오늘이 바다의 날이라서 하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특히 또 부산은 바다가 가까우니까.
1: 네.
0: 야, 근데 그 부산도 그 바다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꽤 있대요. 보니까 저는
1: 아무래도 예, 가까워서 예, 그런 것도 예.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해운대나 광안리 이런 데 맨날 갈 줄 알았는데 네. 내륙에 계신 분들은 바다에 한 번도 안 가본 분들도 부산에 계신 분들도 의외로 계시더만요 보니까. 예.
1: 네네.
0: 그래서 한 질문인데 그 해산물이 좋잖아요 부산이.
1: 예, 맞습니다.
0: 해산물 좋아하세요?
1: 네, 좋아합니다.
0: 근데 뭐 먹는 거 있어요? 해산물 중에서 특히?
1: 저는 멍게.
0: 왜? 멍게 없어서 못 먹는데 왜 멍게 왜요?
1: 그냥 왜 그냥 입맛에 그냥 안 맞다고 했는데
0: 회는 맞는데
1: 네, 회는 정말
0: 멍게가 의상에 안 맞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사시는 우리 저 노태종님은 멍게가 그냥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진짜 저 예, 저는 약속해 주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1: 아, 네, 안전운전.
0: 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형님.
0: 네, 김현철과 조지가 부릅니다. 드라이브.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공식 설문이죠. 바다의 날을 맞아 여러분이 못 먹는 해산물은 뭔지 알아봤는데요. 예,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멍게, 해삼, 개부를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강남에서 횟집을 하는 정준하 씨는 이참에 저희 제작진이 회식을 갔을 때 멍게, 해삼, 개불 대신에 낙지전을 줄 생각이 있는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박명수의 노래입니다. 야, 이거 좀 죄송하게 됐네. 바다의 왕자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바다 생각하시면서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0: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작업 중인 한남대교까지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 수산시장 부근에서만 속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반대 공강방향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중동을 중심으로만 양방향으로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만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호남지선 논산 쪽 북대전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여파로 지난 며칠간 열차 운행이 중단된 구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부터 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인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백션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사람 얼굴에 닮은 꼴이 있는 것처럼 꽃도 비슷하게 생긴 꽃들이 있죠. 진달래, 철쭉, 영산홍 구별할 줄 아세요? 이 세 친구는 매년 봐도 헷갈립니다. 또 요즘에 들판에 많이 보이는 들꽃이 있어요. 계란 후라이처럼 생긴 개망초 꽃입니다. 이 꽃은요, 데이지랑 비슷해요. 개망초는 이름도 그렇고 당연히 이게 토종꽃 같지만 사실 북아메리카가 고향이랍니다. 구한 말에 철도 건설용으로 목재를 들여올 때 씨앗이 같이 묻어서 왔을 거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제 국권을 빼앗기게 되고 사람들은 낯선 풀이 들판에 가득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망초라는 예쁘지 않은 이름이 붙었고요. 나중에 들어온 같은 족보의 다른 꽃, 개망초까지 억울하게 한 묶음으로 엮이게 된 거죠. 이맘때는 들판이 전성기죠. 초유름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오늘 5월의 끝날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1부 시작하는 곡은 드럼 치며 노래하는 영국의 거장이죠. 필 콜린스의 You Be In My Heart였습니다. 백뮤직 일요일 2부에 나오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의 별명이 임 콜린스죠. 이유는 다음에 임진모 씨한테 묻는 걸로 하죠. 애니메이션 타잔의 주제곡입니다. You Be In My Heart. 처음부터 영화음악으로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었대요. 지금은 유명 배우가 된 딸이죠. 그 OTT 있어요. 에밀리 파리에가다 시리즈. 거기 주인공. 딸이죠. 릴리 콜린스가 10살 때 그 딸을 위해서 쓴 자장가랍니다. 들으면 가슴 찡한 이유가 부모의 사랑이 가득 담겨서 울지 말렴.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도 넌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을 거고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한윤아 씨 크게 아파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놀라시길래 괜찮다고 하고 끊었는데 죽과 반찬을 만들어서 약 사가지고 부랴부랴 오셨더라고요. 나이 먹어도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 나 더 든든하고 건강한 딸이 될게요 하셨어요. 아유 윤아 씨 아프면 엄마가 최고입니다. 지금 그 마음 평생 잊지 마세요. 4332님 백디 저는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내다가 6개월 만에 캠핑 가요. 차가 밀리지만 기분은 아주 좋아요. 사람이 많아서 졸음 쉼터 화장실이 난리네요. 포기하고 그냥 갑니다.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유윤미 씨군요. 저는 산 경치를 좋아해서 평소에 못 가보는 산을 볼 수 있는 KBS 영상 앨범 산을 즐겨보는데요. 백디랑 엄대장님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디가 나오시면 본방 사수할게요. 거기 한번 진짜 가볼까요? 아유, 근데 이 청계산 날다람쥐가 웬만한 산은 뭐 우스워서. 자,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방을 떨어서 좀 큰일이네요. 1년 중에 가장 행사도 많고 마음 쓸 일도 많은 5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좋은 데 아니면 동네 공원이라도 가셔서 자연을 눈에 담아보시고 편안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노래 보내시면 제가 열심히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못 듣는 노래는 잘 챙겨놨다가 적당한 기회에 배달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0: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기분이 우울할 땐 노래를 불러보세요. 하루가 밝아질 거예요. 길이 열릴 거예요. 노래를 불러봐요. 이 음악이 주는 힘과 긍정에너지 예찬송입니다. 이 팀은 뭐 소울, 펑크, 디스코, 재즈를 완벽하게 버무린 음악을 하죠. 전설의 그룹 Earth, Wind & Fire의 싱어송이었습니다. 5월이 벌써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네요. 네, 6월도 또 뭐 좋은 일이 많겠죠. 두 곡 이어 듣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 5월에 세상을 떠났군요. 필리핀 국민 가수. 제가 대학생 때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머리를 길게 여자처럼 뭐 그냥 거의 엉덩이까지 길렀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프레디 아길로의 아낙 준비합니다. 아낙은 필리핀 원주민어죠. 타갈로그어로 자식, 뭐 아이 이런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때 부모가 느꼈던 그 기쁨과 환희에서 시작해서 자라면서 아이가 방황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세월 흐른 뒤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밴드 유럽의 캐리 준비합니다. 이별 노래예요. 근데 떠나지 마, 돌아와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떠난 남자가 자기를 붙잡는 여자한테 조용하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캐리, 울 이유가 없어. 수없이 겪은 일이잖아. 캐리,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는 거야. 물론 우리도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 이게 끝이야 라고 냉정하게 얘기하는 노래죠. 프레디 아귤라 아낙, 유럽의 캐리.

두 곡 들었는데요. 두 곡도 오랜만에 들었네요. 유럽의 캐리, 프레디 아길라, 아낙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옷이 가벼워져서 가방에 짐도 좀 줄 줄 알았는데 날씨 더워지면서 짐이 오히려 많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뭐 전화기, 지갑, 핸드크림 이런 건 기본이고요. 여름에는 또 몇 가지가 추가돼요. 자외선이 심하니까 선글라스 챙겨야죠. 텀블러, 물티슈, 뭐 혹시 몰라서 긴 소매옷도 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혹시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챙기다 보면 가방이 묵직해집니다. 저도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데 이걸 좀 털어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냥 째려만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임PD가 선배님 그거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죠. 사는 얘기를 긴 사연으로 만나는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함께하고요. 사연 주신 주인공께는 선물로 치킨 콜라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형 씨 사연이에요. 회사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맘 먹고 나 홀로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문제는 제가 산이라고는 동네 뒷산 두세 번 올라간 게 전부였다는 거죠. 인터넷 뒤져보니까 다들 등산은 장비빨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초보 티 내기 싫어서 등산복 상의, 스틱, 물통까지 싹 샀습니다. 바지만 빼고요. 바지는 마땅한 게 없기도 했고, 아유, 편한 게 최고지 싶었거든요. 제2의 피부처럼 애용하는 오래된 운동복을 입기로 했죠. 그리고 당일 새벽 5시 비장한 마음으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초급 코스를 골랐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생각한 초급이 아니었어요. 제 다리만 초급이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숨이 차고 다리는 갓 태어난 기린 마냥 후들거렸지만 지나가는 등산객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아, 경치 좋네요 하면서요. 그렇게 겨우 정상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인증사진 찍겠다고 폼 잡고 서는 순간 한쪽 다리가 찍 미끄러지는 바람에 제 소중한 트레이닝 바지에 뒤쪽 봉제선이 터져버린 거죠. 어떤 등산객 아주머니께서 어머머 바람 들어가겠다 하서 보니까 아예 벌어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비싼 돈 주고 등산 바지를 사 입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도망치듯 하산하는 길, 악재는 겹쳐서 온다고 했던가요? 이번엔 바위에서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엉덩이를 가려주던 배낭이 돌아가 버린 거죠. 지나가던 분들이 괜찮아요? 안 다치셨어요? 하셔서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안구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하면서 가리개 기능을 거의 상실한 바지를 보여드렸더니 다들 빵 터져서 웃었죠. 결국 어떤 분께서 바람막이를 빌려주셔서 허리에 묶고 하산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려온 길 내내 웃음이 나더군요. 회사에서는 매일 실적이니 보고서니 눈치 보며 살았는데 산에서는 바지 하나 찢어졌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잖아요. 산은 아직 저한테는 좀 낯설고 어려운 곳이지만 앞으로 천천히 친해져 볼까 합니다. 비록 바지와 체면은 잃었지만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서 왔으니까 이 정도면 남은 게 꽤 많은 산행 아닌가요?

오늘 사연 쓰고 따블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사연에 어울리는 경쾌한 재즈 넘버였죠. 부드러운 산들바람과 햇살이 느껴지는 노래. 미국의 마이클 부블레의 느낌이죠. 맷 벨산테가 노래한 When You Are Smiling이었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고 싱어송라이터예요. 나이는 마이클 부블레보다 9살 어립니다. When You Are Smiling, 1920년대에 만들어진 재즈 스탠다드 넘버인데요. 이 곡을 맷 벨산테가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달콤하게 불렀죠. 당신이 웃으면 온 세상이 함께 웃어요라는 노래였어요. 오늘 이형 씨 사연 재밌었어요. 이형 씨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형 씨 하면 더 이상하고 형 할 수도 없고 이형 형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형 씨. 아, 우리 백뮤직의 날다람쥐 모임에 들어오신 거죠. 우리 소수정의 모임이에요. 저는 청계산 날다람쥐고 그리고 모악산 날다람쥐 한 분 계시고 북한산하고 관악산 이쪽은 아직 임자가 없습니다. 이영 씨가 얼른 수련하셔서 그쪽 파하세요. 일주일 중에 편한 날 잡아서 이제 한 네 달 다섯 달 가시면 다람쥐 느낌이 옵니다. 다리에 힘이 빡 생기면서 엉덩이에도 힘이 빡 들어가고. 예. 사연에도 나왔지만 등산복이 따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레이닝복은 소파에서 뒹굴기엔 딱인데 이게 산은 용납이 안 돼요. 이 오래된 트레이닝복 못지않게 심히 걱정되는 게 이제 오래된 등산화죠. 등산화를 모셔만 놓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이거 신으면은 밑창이 통째로 분리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악어 입처럼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출발할 땐 또 멀쩡해도 산에 오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스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스틱 없이 가면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대가일수록 스틱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스틱이 또 말썽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어쨌거나 이형 씨 다람쥐반에 들어오신 걸 환영하고요. 신고식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짱짱한 등산바지 챙겨 입으시고 안전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아주 가벼운 청바지를 입습니다. 네,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편합니다. 안 넘어지니까요. 왜? 날다람쥐니까요. 이러다 또 이제 개망신 나가겠죠. 사연 주신 우리 이형 씨 치킨 콜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세요. 인백천의 백미지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올리시면 돼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일부 코너입니다.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합니다. 이제 노래 세 곡이 듣겠습니다. 김기창 씨가 스웨덴 그룹이죠.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해피 네이션을 청하셨어요.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가요. 그곳은 모두를 위해 인류의 형제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죠. 행복한 나라에서 당신과 춤출 거예요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미국의 소울 가수입니다. 에드윈 스타의 컨택트 준비해요. 컨택은 북적이는 디스코장에서 벌어지는 그 찰나의 짜릿한 로맨스를 노래하고 있고요. 이어서 미국 애틀랜타 출신의 전설의 힙합 듀엣입니다.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준비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죠. 전 세계에 이 헤이야 열풍이 불었어요. 빌보드 100 싱글 차트에서 무려 9주 동안이나 연속 1위를 차지합니다. 겉으로는 신나는 파티송 같은데 가사는 사랑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영원한 사랑도 없다는 걸 알면서 우린 왜 헤어지지 못하는 거지? 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런 가사예요. Ace of Base, Happy Nation, Edwin Starr의 Contact, Outcast, Hey Ya,

헤이야 아웃캐스트의 노래 에드윈 스타의 컨택트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해피 네이션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5월의 끝날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세요. 1216님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사랑이 뭐야 물어보니까 아이 엄마가 아끼고 위하는 거야 했어요. 아이가 그럼 엄마는 사랑받고 있어 물으니까 그냥 살아있어 하네요. 그거 아주 아이하고 엄마가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동화적이면서도 재밌네요 아주. 위티니 스턴의 Where Do Broken Hearts Go라는 노래 준비합니다. 상처 입고 부서진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랑했던 당신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사랑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는 또 그리움 속에서 재회를 꿈꾸는 노래입니다. 휘트니스턴 Where Do Broken Hearts Go.

0: 할인 훈라면.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이제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아시죠?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만납니다.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가 이어집니다. 1부 끝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존 레전드가요. 미스터 히치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 그 사운드트랙에서 다시 불렀죠. 원곡은 스티비 원더입니다. Don't you worry about a thing이란 노래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옆에서 지켜볼 거니까요. 인생이 힘들고 불안해 보여도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John Legend,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서히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쪽 서창분기점 4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뒤로 문학부터 4km 구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부근에서 여주 분기점 쪽으로 10km 구간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조양 부근에서 남춘천 쪽으로 6km 구간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인데요.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반대 일산방향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이화교 부근 3차로에서 조금 전에 작업 시작했습니다.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5월의 끝날 오늘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 첫 곡은요. 그 193cm의 그 근육질 아주 야성미 넘치는 배우죠. 제이슨 모모아가 주연했던 2018년에 개봉한 히어로 영화죠. 아쿠아맨의 OST였어요. 이제 제이슨 모모아의 그 근육질 몸매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에 아주 참 야릇야릇 아주 약한 목소리 하지만 아주 그 분위기 있는 목소리 스카일라 그레이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의 목소리였어요. Everything I Need라는 노래였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바로 나한테 필요한 전부예요. 당신은 나한테 모든 것이죠. 이렇게 따뜻한 노래입니다.

0: 자,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는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좋은 노래 골라옵니다. 다 함께 귀호강하는 코너죠.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시작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인에 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선물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젊음과 장수에 집착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계속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젊어지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을 쓰고요. 얼마 전에는 수년간 연구한 장수 비결을 SNS에 공개했더라고요. 아우 궁금했는데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의외로 평범하고 단순해요. 잘 자고 잘 먹고 열심히 움직여라. 그리고 여기에 음악 듣기, 이게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를 수십억을 쓰고 오랫동안 연구한 거죠. 정작 놀라운 건 브라이언 존슨의 나이입니다. 젊음과 장수에 집착하는 이 사람 나이가 77년생, 우리 나이로 49살이에요. 와, 49살도 부럽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음악 열심히 들으세요. 대한민국 대표 음악 평론가 임진모의 Sixth Sense.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이 시간만 되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요. 찐모 찐모 임진모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한 주 잘 지냈나요?
1: 네네, 잘 지냈습니다. 네.
0: 제가 부러워할 만한 뭐 좋은 일 없었나요?
1: 아, 그럴 리가 있나요?
0: 왜요?
1: 제가 항상 DJ 천이 선생님을 부러워하죠.
0: 오늘 주제를 제가 미리 들었는데요. 네. 마침 이런 사연을 주신 분이 계세요. 6990님이 마이클 잭슨 영화를 두 번 봤어요. 영화를 보면 문득 감독님이 임진모님께 조언을 구했다면 마이클이라는 사람과 음악의 결을 더 깊게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진모 씨한테 연락 안 왔나요? 부재중 전화 이런 거.
1: 아, 그죠. 저 전화 번호 서로 몰라가지고.
0: 이 팝 뮤지션의 삶과 음악을 스크린에 옮겨 담은 영화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1: 네, 뭐 네. 가까운 예로 뭐 프레드 머큐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있었고,
0: 엘튼 존,
1: 그렇습니다. 락앤맨. 그럼 이거 참 이거 히트했어요. 레이 찰스 영화. 네, 그다음에 라비앙 로우스는 뭐 당연히 에디트 비아프. 주디도 전 재밌게 봤어요.
0: 재밌었죠.
1: 네, 주디 갈란드.

0: 그런데 이런 영화들은 이제 극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다큐 영화 따지면 음악 영화가 정말 많죠.
1: 많죠.
0: 네네.
1: 네네. 오늘은 마이클 잭슨 노래를 쭉 듣는 거예요.
0: 네네. 마이클 잭슨이야 뭐 히트곡이 너랑 많아서 네. 어떤 주제를 잡고서도 모든 노래가 가능한 게 바로 또 이 킹 오브 팝. 마이클 잭슨인데 아무래도 마이클이라는 영화 때문에 요즘 더 화제인 것 같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해요. 지금 보니까 주초에 120만 지금 130만이 넘어갔습니다.
1: 벌써요?
0: 네.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다른 외국 영화에 비해서는 아주 반응이 좋은 편이거든요.
1: 그렇죠. 네네네. 지금 킹 오브 팝 그랬는데 네. 저는 항상 표현할 때 네. 엠페러 오브 팝으로 하거든요. 팝의 황제. 뭐 왕이나 황제나.
0: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는 킹 오브 팝인데 네. 우리가 팝의 황제로 번역을 하는 거죠. 네네. 우리는 황제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별명 있어요.
1: 뭐요?
0: 음주 황제.
1: 자랑스럽습니다.
0: 아예 아닙니다.
1: 자 오늘 이 마이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예. 저는 예. CG인가 그랬는데 그 주인공이 마이클 잭슨의 친조카죠.
0: 그렇습니다. 자파 잭슨인데 네, 네. 어우, 영화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몸도 비슷하고요.
1: 네.
0: 얼굴도 뭐 그 정도면 뭐 싱크로율이 괜찮은 편이고.
1: 감독이 그냥 수년 네. 동안 네, 네, 네. 그 찾으려고 주인공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0: 네, 네.
1: 가까운 데 있었잖아. 그죠?
0: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미국에서는 네. 뭐 좋은 평가 내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이클 잭슨의 친족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마이클을 이용했다. 뭐 그런 좀 불편한 시선도 있어요.
1: 물론 그렇죠. 네.
0: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 영화가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도 그랬죠. 완전히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이 찍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극장에서 나오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 그냥 순식간에 시간이 다 지나갔어. 두 시간이 네. 마치 그냥 우리가 공연 두 시간짜리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측면에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럼 첫 번째 노래 뭘 들을까요?
0: 사실 이걸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 예.
0: 마이클 잭슨 그 이번 영화에 나오는 곡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거기 있는 곡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사랑한 마이클 잭슨 노래들.
1: 예.
0: 네네. 네. 거기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잭슨 5 시절에 중요한 곡이 두 개가 있어요.
1: 네.
0: ABC 이거하고 뭐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머라이 캐리도 리메이크한 곡. I'll be there. 이런 노래가 이제 중심이 되고 또 영화가 끝나고 엔드 크레딧에 그 두 노래가 올라갑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는 좀 노래가 다릅니다.
1: 네.
0: 우리가 좋아했던 마이클 잭슨 때 물론 잭슨 5의 노래도 좋아했지만 마이클 솔로 때 곡 중에 In Our Small Way가 있습니다.
1: 네. 이게 이제 형들한테서 독립을 예. 하면서
0: 예.
1: 솔로 데뷔할 때 이제 앨범에 예. 있는 노래죠.
0: 영화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때 뭐 솔로로 독립했지만
1: 예.
0: 여전히 조셉 잭슨 아버지 관할하에
1: 예.
0: 아버지 감독하에 사실 아버지 지배하에 있죠. 영화가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 13살 때니까 이제
0: 네네.
1: 미성년이니까 또.
0: 이 노래는 특히 우리가 이제 번안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려진 노래죠. 솔로 데뷔 앨범 사실 여기에는 히트곡이 뭐 락킹 로빈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노래들이 사랑받았는데 우리 이상하게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1: 네.
0: 마리아. 이거 뭐 윤신의 단골곡 되지 않았어요?
1: 그렇죠.
0: 지금도 미사리에서 윤신의 선생이 이거
1: 마리아
0: 그렇죠.
1: 하죠.
0: 아이 다시 한번 좀 헬라무 좀 가수답게 해야죠.
1: 한계
0: 마리아
1: 오
0: 이렇게
1: 좋았어요.라고 네. 할 줄
0: 알았지.
1: 에휴. 자 그러면 두 곡을 이어서
0: 이런
1: 드릴까요?
0: 진행자 참 보기 어려워 사실은.
1: 'In Our Small Way'
0: 네. 네.
1: 그리고
0: Maria, You're the Only One,
1: You're the Only One
0: 네. 네.
1: 두 곡을 이어 듣고 가죠.
0: 둘 다 솔로 앨범 첫에 수록된 곡입니다.
1: 네.

0: 오늘 우리가 사랑한 마이클 잭슨 노래들이 주제인데요. 아유, 참 13살 때 목소리예요. 이쁘네요. 네. In our small way. 그리고 네. Maria, you are the only one.
1: 야. 제가 그 마이클 잭슨 팬클럽하고 사이가 가깝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 분들하고 이제 취향에 대해서 좋아하는 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팬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성인 이후에 마이클 잭슨보다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이 좋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0: 너무 귀엽잖아요. 네.
1: 그리고 천진난만하고 정말 영화에서 나타났듯이 자 천재 가수의 등장이죠.
0: 그렇죠. 네. In Our Small Way에서요.
1: 네.
0: 이게 저 13살 때 당신과 내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는 몰라도
1: 네.
0: 작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어요라는 얘기인데
1: 네.
0: 이게요
1: 네.
0: 13살 때 불렀고 만 34살 때 Heal the World를 발표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뭔가 네.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1: 네.
0: 이쁘고 아름답게
1: 예.
0: 가꾸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1: 그럼요. 그리고 영화를 보셔야지 되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사람 이상으로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쥐도 사랑했고 거기 다 나와요. 그다음에 침팬지를 사와가지고 가족들을 놀라게 하고.
0: 아니, 집에 동물원 꾸몄잖아요.
1: 아유, 그렇죠. 네. 네버랜드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린까지 들여와요 집에. 네. 그러니까 완전 뭐 애완. 그 애완 라이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0: 네.
1: 사실 벤이라는 노래가 그 14살 때 나오죠. 이때 이 곡이 1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이름으로 첫 1위 곡이 되는데 물론 잭슨 5에서 히트곡이 있지만 마이클 잭슨의 솔로 이름으로 첫 히트곡은 벤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상당히 네. 사랑받았죠.
0: 그러니까 잭슨 5 형들 그늘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1: 네네네. 네. 쥐를 다뤄서 아주 우리한테 놀라운데 저는 아직도 사람들한테 그래요. 대체 이 미국 아이들은 왜 이렇게 쥐를 밟히는 거야? 미키마우스가 어딨어 사실.
0: 그쵸.
1: 아우 난 지금도 무서워. 아유,
0: 아니 그 영화에서의 네? 그 벤 있잖아요.
1: 네.
0: 어우 너무 아우 진짜 쥐가 너무
1: 보다가 중단. 그리고 우리 때 쥐는 어디 항상 천장에서 기어다녀. 천장 소리. 아유 그런데 그걸 아름답게 표현하니까
0: 그래요. 그
1: 아유 짜증나.
0: 이 베이비 부머들은요.
1: 예.
0: 드다다다다 이 천장에서 쥐 왔다 갔다 하는 거
1: 그거 알아요?
0: 듣고 자랐죠.
1: 쥐꼬리 가져오라 했잖아요. 학교에서.
0: 예전에. 예. 예.
1: 가져왔어요?
0: 쥐잡기 운동.
1: 쥐잡기 운동. 했어요?
0: 저는 형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1: 네. 그래서 안 했다 이거죠. 예. 저기 청취자분들께 다시 고하는데요. 임백천하고 저 한 살 차이고요. 솔직히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꼭 저만 보면
0: 형.
1: 자기 아랫세대인 양.
0: 아 형 지금
1: 이런 걸 대중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0: 네. 다음 노래 궁금해 형.
1: 네. 목이 뭐예요? 벤이죠.
0: 아 벤이구나. 그 쥐 얘기하려다 보니까.
1: 네.
0: 그러면
1: 예.

0: 이게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주제가상도 받고 하여튼 네. 여러 아카데미에서도 후보에 오르고 뭐 그랬죠.
1: 그렇죠. 네. 네. 벤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 더 들어요.
0: 그럴까요?
1: 그리고 뭐 이 사람의 동물 애호 그리고 결국에 세계 평화죠. 그게 나타낸 게 힐더월드예요.
0: 이게 저 데인저러스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어, 그 정말 앨범들 좋았어요.
1: 네네. 그리고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이클 잭슨을 춤으로 연관짓지만 진짜 제가 볼 때 탁월한 아주 걸출한 소울 가수입니다.
0: 네.
1: 정말
0: 네.
1: 훌륭한 가수고요. 또 하나 대단히 뛰어난 작곡가입니다.
0: 그렇죠.
1: 힐더월드 이런 곡 쓰기 쉬운 거 아닙니다.
0: 본인이 만들었죠.
1: 예. 네.
0: 자선단체도 만들어졌죠.
1: 네.
0: 힐더월드 재단. 그죠?
1: 네. 네.
0: 세상을 치유합시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듭시다.
1: Make it better place. 네.
0: 당신과 나를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야, 참 큰 노래죠. 마이클 잭슨의 첫 솔로 히트곡입니다. 밴 그리고 이어서 힐더월드.

0: 변성이 안 된 13살에서 21년을 건너뛰어서 34살의 목소리. 야, 벤하고 힐 더 월드 두 곡 듣고 왔네요.
1: 네.
0: 좋네요, 아주. 네.
1: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이 영화는 마이클 영화를 제가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화 자체는 어린 시절하고 딱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음반으로 치면 사실 마이클 잭슨은 생전에 음반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과작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오프 더 월, 그다음에 스릴러, 그다음에 배드 앨범,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데인저러스도 좋았지만 그때는 안 나옵니다. 영화는 곧까지 나오는데
0: 80년대까지만 나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이 편을 예고를 했죠.
1: 그래서 네. 이제 역주행이라는 게 지금 차트로 보면 재밌는 게 전 사실 역주행한 곡들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싶은 게 영화에 안 나오는 곡들도 역주행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더티 다이아나 그다음에 Rock With You 같은 곡은 영화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주행 됐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고 좋아서
1: 네,
0: 찾아보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리고 팬들이 또 마이클 잭슨 팬들이 좋은 곡을 올리겠죠. 그래서 네. 역주행이 되는데 바로 이런 거가 참 중요한 게요. 다음 세대 지금의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노래들이 대물림되고 전해지는 방법. 그건 바로 사실 이렇게 리메이크나 아티스트 전기예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마이클도 다시 한번 마이클 잭슨 킹 오브 팝의 음악 세계를 알려주는데 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이 사람이 앨범이 많이 없는 이유가
1: 네. 완벽주의죠.
0: 완벽주의도 있지만 이제 네. 사람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1: 네.
0: 그래서 5년을 기다렸어요.
1: 맞습니다.
0: 이제 낸 앨범도 있고 그렇잖아요.
1: 네, 마이클 잭슨하고 동갑인 우리 임백천도 그래서 과자 같았습니다.
0: 그래서 형 아닌가요?
1: 5년 6년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 음반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다.
0: 5, 6살 위에 형으로 알고 있는데.
1: 예, 예.
0: 궁시렁 궁시렁.
1: 아유. 진행자 바꿉시다.
0: 진짜 내가
1: 이제 참을 수가 없어.
0: 게스트한테. 이렇게 진행하면서
1: 네.
0: 진행자 바꿉시다라는 게스트는 처음이에요. 임진모 씨가.
1: 그리고 처음이길 바래요.
0: 아유 죄송합니다.
1: 자, 영화에서 나오는 곡, 네, 오프 더 월의 첫 번째 1위 곡이죠. Don't Stop Till Get Enough. 여기서 기가 막힌 춤을 선사합니다. 이 노래하고 역시 스릴러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곡이죠. Human Nature.
0: Human Nature.
1: Human Nature는 영화에서는 런던 공연 때 이 곡을 소개하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라이브가 기가 막혀요.
0: 네네.
1: 두 곡 들을까요?
0: Human Nature는 그 토토의 키보디스트.
1: 네, 맞습니다.
0: 스티브 포카로가 네네. 만든 노래고.
1: 그리고 뭐 두 곡 다 퀸시 존스 프로듀싱이죠.
0: 네네네. Human Nature. 아빠, 걘 아빠 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걔가 너 좋아하나 봐. 그게 인간 본성이거든. 이러는 거죠. 자, Don't Stop Till Get Enough 그리고 Human Nature 두 곡 이어듣습니다.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ha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it makes me feel like

0: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마이클 잭슨 노래들을 주제로 해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평론가 우리가 사랑하는 임진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마이클 잭슨의 앨범 낼 때마다 모든 게 다 화제였어요.
0: 그렇죠.
1: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빅5가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첫 계약해서 만든 앨범 바로 오프 더 월이죠. 네. 영화에서 아주 그 계약 그 관련돼서 상세히 나와요.
0: 나오죠.
1: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전 세계를 갖다가 흔든 앨범이죠. 스릴러.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87년에 뱃을 내죠.
0: 네.
1: 그러다 보니 이 뱃이 다섯 개의 싱글이 1위로 올라가요.
0: 그렇죠.
1: 가서 음반의 차트 성적으로서 가장 좋은 건 뱃이죠. 그 다음 뱃 다음에 이제 또 몇 년 기다려서 Dangerous가 나오죠.
0: 네.
1: Dangerous 다음에 더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장이 그 전성기 때의 명작이라고 하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 배드 앨범은 정말 특히나 펑키한 사운드 그리고 미국적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음반이 필수예요. 특히 음반 스튜디오 있잖아요.
0: 네.
1: 스튜디오에 거의 엔지니어의 책상엔 이 앨범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0: 공부한다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다섯 곡일인데 I Just Can't Stop Loving You. 시다 가레트랑 같이 했던 노래.
0: 네.
1: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Bad, Bad, Bad 하는 노래. 네, 네. 그 다음에 The Way You Make Me Feel. 그 다음 네. Man in the Mirror.
0: The Way You Make Me Feel.
1: 아마 시즌 2 두 번째 영화 가서는 이 노래가 주목받지 않을까 싶어요. The Way You Make Me Feel 그리고 Man in the Mirror.
0: Man.
1: 그 다음에 마지막 곡이 Dirty Diana가 1위거든요. 그래서 다섯 곡이 1위 곡이에요.
0: 이게 지금 역주행이 하고 있죠.
1: 예, 네. 바로 그래서 오늘 듣습니다. 네. 역주행이 모두 6개인데요. 그중에 이 Bad 앨범에서는 Dirty Diana 2곡 그리고 Bad이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0: 네. 네. 자 그럼 Dirty Diana 들어보죠.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인백션의 백뮤직 일요일입니다.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영화 마이클 덕분에 마이클 잭슨 노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 많이 들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자, 임진모의 픽 오늘 어떤 곡인가요?
3: 옛 가요인데요. 근데 이 곡이 바로 마이클 잭슨 노래 번안한 겁니다. 번역 번안한 겁니다. 네네. 바로 작은 별 가족. 우리 뭐 강인봉 기억하시죠?
2: 그렇죠.
3: 이 팀도 역시 형들 누나 있지만 역시 이 팀의 핵심을 갖다 강인봉으로 뒀어요.
2: 남매 9명이죠.
3: 그렇습니다. 네. 6남 1녀인데요. 모두 다 9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잭슨 패밀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별 가족도 잭슨 패밀리를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 잭슨 패밀리 노래 커버한 게 이제 나의 작은 꿈이죠.
3: 네. 네. 이거 누가 하셨는지 누가 편곡했냐면요. 이봉조 선생이 하셨습니다.
2: 그랬군요.
3: 네네. 그리고 노래 강인봉이죠. 네. 아, 이 노래 부를 때 강인봉을 생각하다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부를 때 보면 참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2: 이제 이때는 저 변성이 안 됐을 때 11살 때
3: 애기죠. 애기. 네네. 1977년 곡입니다.
2: 네, In Our Small Way를 번안한 거죠.
3: 나의 작은 꿈.
2: 네, 나의 작은 꿈. 오늘 이 노래 끝으로 진모 씨 보내드립니다. 6월 첫째 일요일에 다시 만나죠.
3: 네,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낮 12시에 인백션의 백뮤직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에 나들이 정체가 부쩍 길었던 고속도로였는데요. 일요일 오후로 접어들면서 여행지에서 점심을 먹고 느지막이 출발하시는 분들로 서울 쪽 이동량도 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권 사고 구간 호남선 천안 쪽이고요. 광주 요금소 앞두고 3차로에서 사고가 나 부근으로 서행합니다. 경기 충청권으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 분기점 일대로 5km 구간,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은 남동에서 서창 분기점 사이로, 서해안선 서울 쪽도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또 금천 부근으로 오후 정체가 막 시작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부근 5차로 사고 여파 뒤쪽으로 봤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는 동작대교 1차로가 차량이 뒤집어진 사고로 차단이 됐 상태입니다.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반짝이 6042님께서요. 은디 일요일 오전부터 엄마랑 싸웠네요. 집에 같이 있기 뭐해서 언니네 농장 나와서 혼자 풀 뽑고 있어요.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겠죠? 근데 뭐라 하죠?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비슷한 사연이 도착했었거든요. 그때도 따님이 어머님이랑 싸우셨다는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머님께 가셔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셔라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화해했다고 하시면서 어깨동무하고 찍은 인증샷도 보내주셨었습니다. 6042님 그냥 어머니께 가셔서요. 죄송해요. 미안해. 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깨동무 인증사진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남은 주말이 편안해지시면 그걸로 만족할게요. 그러니까 꼭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해보세요. 아셨죠? 싸우지 않는 주말, 서로 눈 흘기지 않는 일요일이 되길 바라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소명의 미고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오프닝에서 또 싸웠어요. 또 엄마랑 또 싸웠어요.

이렇게 좋은 주말에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에? 빨리 먼저 화해하세요. 엄마가 먼저 화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세요. 4998님께서 응디 저도 얼마 전에 남편이랑 싸웠거든요. 제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제 번호 차단한 거 있죠? 으이그 이 어린 양을 어쩌면 좋을까요? 번호를 차단해요? 와 세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전화를 안 받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번호를 차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번호는 차단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떠요? 아니면은 차단된 걸 본 건가 안 건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뭐 얼굴 마주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부러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로 하기 싫어가지고 차단한 거 아니에요?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5192님께서 왜 딸이랑 엄마는 자주 싸우는 걸까요? 저도 의견 안 맞아서 엄마랑 티격태격 자주 하는데요. 마음이 불편해서 엄마한테 먼저 다가가서 엄마 죄송해요 우리 화해해요 라고 하면 엄마가 이러세요. 예 화해하자고 해서 다 되면 그게 싸움이니?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싸움의 과정이야 라고 말이죠. 엄마도 왜 그러세요 엄마? 그냥 가가지고 화해해요 하면은 그냥 알았어 하면 되지 뭘 또 무슨 뭘 또 뭐 화해하자고 해서 화해되면 그게 싸움이냐고 또 뭐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화해 먼저 손을 내밀면은 그냥 받아야죠. 아유 참 진짜 싸우지 맙시다 다들. 뭐가 그렇게 이렇게 행복하고 웃고 서로 서로 좋은 말 하기도 짧은 시간에 왜 그렇게 날이 서가지고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남보다도 못한 그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왜 그래요 가족끼리 싸우지 좀 맙시다. 지금 혹시 또 싸우고 있으면서 또 눈 흘기시고 계시는 분들 같이 계세요? 화해하세요 빨리 지금 미안해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미안해 좋다 좋다. 그러면 이제 2시간 동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같이 즐겨주십시오. 오늘도 빛나는 트로트 함께합니다. 참여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일요일 코너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되어 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하신 노래들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요. 2부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신곡 트로트와 명곡 트로트 차례대로 들어보는 시간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3: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아니 왜죠?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일요일 이 시간은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끊지 않고 쭉쭉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의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요.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봅니다. 자 바로 만나볼게요. 5274님께서 가은님 저도 주말이라 은비트를 들을 수 있네요. 저는 해바라기 보석 십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바다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마음 꾹꾹 누르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이찬원의 오늘은 왠지 들려주시겠어요? 해바라기 보석 십자수. 예, 나 그거 뭔지 알아요. 보석 이렇게 꾹꾹꾹꾹 해가지고 눌리는 거죠. 예전에 저희 팬분이 제 얼굴을 보석 십자수 해가지고 주셨는데 와 그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보석은 참 반짝반짝 빛나니 예쁘더라고요. 아 진짜 바다가 보고 싶다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창문 열면은 바로 바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닷가 근처 사시는 분들 제일 부러워 이럴 때. 5238님께서 응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옆구리가 둔한 것 같아서 입고 있던 훌라후프를 돌려봤더니 서너 번 돌리다가 다리 밑으로 주르르륵 떨어지네요. 그전에는 제가 하기 싫을 때까지 해도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돌아갔는데 그동안 운동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웠더니 이렇게 표가 나네요. 여름 오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훌라후프 돌리기 도전할 거예요. 힘내라는 의미로 류원정의 궁디팡팡 신청합니다. 저 예전에 훌라후프 대회 나갔었는데 이거 얘기 한번 했었나? 체육관 큰 데다가 애들 다 몰아넣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호루라기 보면 훌라후프 막 돌리는 거예요. 훌라후프 얘기만 나오면 난 그때밖에 생각이 안 나. 훌라후프 잘 돌리시는 분들은 진짜 잘 돌리는데 못 돌리시는 분들은 한 바퀴도 못 돌리죠. 아 그게 무슨 근데 또 설명도 못 해주겠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 요령도 못 알려주겠어. 그렇지 않아요? 요령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 싶죠. 근데 이거 하면 진짜 살은 빠져요. 허리살이 진짜 빠지긴 하나? 훌라후프에도 왜 그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훌라후프 해가지고 막 무게 추달려 있는 훌라후프도 있고 막 오돌토돌토돌하게 달려있는 훌라후프도 있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진짜 있을까? 근데 매일매일 일단 한번 해봐야죠. 이게 또 항상 우린 작심삼일이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일주일만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 7969님께서 며칠 전에 병원 다녀왔어요. 혈압 높다고 했어요. 다행히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건강관리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짠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짠 거 줄이려고요. 박지연의 못난 놈 신청할게요. 들려주시겠어요? 혈압이 높으면 진짜 짠 거 먹으면 안 되죠. 예, 짠 거 저는 진짜 짠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 자극적인 맛있는 음식들 보면은 설탕 소금 엄청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짠지 단지 이렇게 참 모르겠는 양념이 그냥 진하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막 짠 거겠죠. 진짜 건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짠 걸 먹었으면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노폐물도 좀 빼주고 짠 거를 좋아하는데 이거를 안 먹는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보단 그냥 조금씩 먹으면서 운동하고 물 많이 먹고 뭐 그런 거를 또 관리를 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이찬원의 오늘은 왠지 류현정의 궁디팡팡 그리고 박재현의 못난 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위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디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이찬원의 오늘은 왠지 류원정의 궁디팡팡 박지연의 못난 놈이었어요. 1위 1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디지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6130님께서 오늘은 일요일이라 제가 김치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달걀 지단 만든 다음에 김치를 물에 살짝 씻고 난 뒤 프라이팬에 버터 넣어서 볶고 김밥 마리에 넣어서 두두두두 말아줬더니 모두 잘 먹었어요. 요즘 아내가 갱년기라 음식하는 걸 힘들어해서 제가 아침이나 점심을 만드는데 하다 보니 실력도 늘었네요. 빨리

아내의 갱년기가 별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솔지의 사랑참 들려주시겠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아빠이자 남편이네요. 아, 김치김밥 맛있겠다. 김치김밥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치김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안 넣고 진짜 딱 김치만 볶아가지고 딱 넣은 거, 간단한 거, 거기다가 참기름 싹 발라가지고, 그죠? 시골주님께서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는데 통장이 텅장이 되어서요. 급하게 부모님 가게로 아르바이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근까지 해서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바다로 놀러 가려고요. 엄마 가게 가는 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신유 씨의 노래 일소일소 일로일로 신청합니다. 좋겠어요. 급하게 부모님 가게에 일하면은 아르바이트비로 또 바다도 놀러 갈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잘 놀다 오세요. 5539님께서 응디 서원이랑 제가 띠동갑이에요. 몇 바퀴 돌았을까요? 모르죠? 다음 문자 때 알려줄게요. 김지혜 몰래한 사랑 노래 한 곡 신청해봅니다. 저랑 밀당하시는 거예요? 다음 문자 언제 기다려요? 바로 알려주시지. 몇 바퀴 돌았을까나 궁금해요. 궁금해요.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솔지의 사랑참,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리고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솔지의 사랑참,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리고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듣고 왔습니다. 7008님께서 다음 주 화요일이 엄마 생신이라 이번 주말에 가족 총출동해서 오리고기집 다녀왔습니다. 메뉴를 제가 골랐는데요. 맛있다는 남동생, 맛없다는 여동생, 와플은 어디 있냐는 우리 아들, 조용히 하고 밥이나 맛있게 먹자는 아버지, 내년에는 돼지갈비집으로 가자는 엄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동생들아, 내년에는 너희가 음식점 예약해라. 노래 한 곡 신청할게요. 주현미의 잠깐만 들려주시겠어요? 이 말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날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여기 와플은 없어. 어 맛없어. 잠깐만 그럴 거면 너가 식당 예약했어야지. 잠깐만 엄마 오리고기 싫어하세요? 아유 참 진짜 이거 뭐 가족들 한번 모이고 나면은 정신 없어요. 특히나 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예약하고 내가 알아보고 뭐 이렇게 총대매야 되는 사람 있죠? 정신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년에는 그렇게 투덜거릴 거면은 저기 여동생 보러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마시고. 4521님께서 딸아이가 아끼는 작은 피규어 인형을 잃어버리고 서러워서 계속 울길래 제가 아내 몰래 아이 옆에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휘야, 잃어버리면 아빠가 또 사줄 수 있잖아. 너무 슬픈 일만은 아니야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훔치고 아빠, 아빠는 천재야. 빨리 인형 사러 가자 하네요. 아이를 달래서 좋긴 한데 아내에게 혼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린 지금 장난감 가게로 갑니다. 오승근의 맞다 맞다 니 말이 맞다 신청할게요. 아유 이뻐라 귀여워라. 아빠 천재다. 인형 사러 가자. 언제? 언제 내가 인형을 가지고 있었냐는 듯이. 아빠가 산다니까 좋아가지고. 그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것도 배워야겠지만 또 이렇게 새로 잃어버려도 새로 뭔가 얻을 수 있다,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걸 배우는 것도 또 중요하고 이랬나 저랬나 예쁘네요. 이쁜 거 사오세요. 4930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요즘 여러모로 마음이 싱숭생숭한 튠튠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랑 드라이브하고 기분 업돼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응디 목소리 듣고 또 기분 업되네요. 임영웅의 우리에게 안녕 들려주시면 더더더더 업업업 될 것 같아요. 요즘 왜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남자친구랑 드라이브 하면서 기분이 업되셨으면은 남자친구 때문인가? 남자친구 좀 많이 놀아주세요.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주현미의 잠깐만, 오승근의 맞다 맞다 니 말이 맞다, 그리고 임영웅의 우리에게 안녕.

0: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0: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은간의 비난 트로트 일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신청곡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반짝이 분들의 사연도 만나보고요. 트로트 신곡과 명곡을 차례대로 감상해보는 시간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장민호의 7번 곡도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일산초 강변북로 동작대교 부근의 전복사고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 차량 수습은 끝났지만 1차로가 여전히 막혀 있어서요. 뒤로는 청담대교부터 30여 분 정체가 굳어진 상황입니다. 반대 구리 쪽은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이촌로에서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도 동작대교 부근 4차로 작업이 꾸준해서 이 구간 지나시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속도로는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강촌과 설악일대 주춤하다가 서종부터 화도 쪽으로 7km 구간 속도 뚝 떨어지고요. 영동선 인천 방향 강원권에선 진부와 둔내터널 부근으로 또 경기 진입하셔선 여주와 양지 수원 부근 통과하시기 부쩍 어려워졌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김란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정서주의 노랑샤스의 사나이였습니다. 뚝뚝 여러분 드릴 말씀 있어요. 다음 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2부 코너가 바뀝니다. 그동안 반지분들께 트로트 신곡과 명곡을 소개해드렸던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 이 시간이요. 이번 주까지만 방송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 코너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제목은 바로 트로트 내비게이션인데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새 코너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지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진아님께서요, 주말에 회사에 나와서 일하느라 우울한데 신나는 트로트 선율에 그나마 기분이 업업. 신나는 음악 계속 부탁드려요. 좋아요 좋아요. 아유, 왜 또 근데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실까. 우울할만 하죠. 주말에 다들 놀러 간다 그러는데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노래 많이 띄워드릴게요. 체리님께서, 남양주에 있는 카페에 와서 아름다운 북한강 뷰와 맛있는 파스타를 함께 즐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는 음식을 즐기는 것보다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카페에 오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서 덕분에 뷰를 여유 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 응디는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아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는 동안 덕분에 그 서 있는 동안 뷰를 즐겼다 이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결론은 체리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덕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뷰를 즐겼다. 기다리는 거 보통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다리 아프지, 서서 언제 내 차례 되나 기다리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군요. 주말에 참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근데 뭐 둘 다 부럽습니다. 일하는 것도 부럽고 놀러 가는 것도 부럽고, 그렇게 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놀러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음악을 또 신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홍진영의 부기맨, 김상배의 굿맨, 민수영 김중현 공훈 박민수의 나이스맨. Nice.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 신곡이 명곡이 되는 그날까지 빛나는 트로트에서 팍팍 밀어드려요. 빛나는 신곡 트로트. 오늘 빛나는 신곡 트로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채은의 니 탓 내 탓인데요. 이 곡은 5월 11일 발표된 트로트 신곡입니다. 가수 채은이라는 이름,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채은 씨의 트로트 데뷔곡이거든요. 빛나는 신곡 트로트에서는 기라성 같은 트로트 선배님들의 새로운 노래도 소개해드리지만, 이제 막 트로트 길을 걷기 시작한 트로트 병아리 신인 가수들의 노래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채은 씨의 노래 니 탓 내 탓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리듬의 노래예요. 코러스계의 장인이죠. 김연아 씨의 매력적인 음색이 더해져서 더욱 풍성한 노래가 완성이 됐습니다. 가사 한번 볼게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그렇게 혼자만 잘나고 싶냐?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탓. 그렇게 자신만 소중하더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자신의 못난 건 생각 안 하고.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탓. 제발 좀 탓탓 좀 하지 마세요. 서로 탓하며 살아가기 바쁜 요즘,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원만하게 살아가자 하는 내용을 담은 곡이네요. 리듬과 멜로디가 굉장히 신나요. 빛나는 신곡 트로트 시간을 통해서 채은 씨의 신곡 니 탓 내 탓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어서 소개해드릴 신곡 트로트 윤나의 내 사랑이야 인데요. 미스트롯4에서 탄탄한 실력을 선보이면서 대중에게 눈두장을 확실하게 찍은 트로트 여가수 윤나 씨의 신곡입니다. 이 곡은 박현빈의 곤드레만드레 그리고 김우영의 도찐개찐 등을 탄생시킨 작곡가 이승환 씨가 프로듀싱을 맡은 노래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틋하고 설레는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친숙하고 경쾌한 멜로디에 윤나 씨의 특유의 맑고 시원한 음색이 이루어져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기분 좋은 고백송으로 완성이 됐어요. 윤나 씨의 신곡 내 사랑이야, 앞서 소개해드린 채은의 니 탓 내 탓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빛나는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명곡을 들어보는 시간. 이제는 전설이 된 완전 찐찐찐 트로트 명곡과 함께합니다. 빛나는 명곡 트로트.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애창 트로트도 감상하고 숨겨진 명곡도 발굴하는 시간. 빛나는 명곡 트로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 유현상의 여자야인데요. 유현상 씨는 우리나라 가요계의 전설이죠. 대한민국 1세대 헤비메탈 그룹 백두산의 리더입니다. 백두산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음반 제작자로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를 발표하면서 가요계 혜성같이 등장한 여고생 가수 이지연 씨를 발탁한 건데요. 그런 그에게 1991년 가요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헤비메탈을 했던 유현상 씨가요. 여자야라는 솔로곡을 발표하면서 트로트 길을 걷기 시작한 건데요. 이후에 꾸준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면서 대중의 인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과 응원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들려드릴 여자애라는 곡이 유현상 씨의 트로트 데뷔곡인 거죠. 가사 한번 볼게요. 여자야 여자야 너는 아직 모르지. 울고 있구나 여자야. 약해지면 안 돼. 한동안 못 본다고 잊혀지겠니. 하룻밤의 정도 아닌데. 간다는 말도 없이 온다는 기약 없이 그렇게 떠나갔지만 돌아올 거야 여자야. 약해지면 안 돼. 허스키한 보이스가 애절한 감성과 만나 듣는 이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노래 유현상의 여자야 잠시 후에 띄워드립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명곡 트로 진성의 내가 바보야인데요. 진성 씨를 대표하는 명곡 중의 명곡이에요. 진성 씨는 1990년대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가요계에 정식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에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동전 인생, 태클을 걸지마 등을 발표하면서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를 잡게 됐죠. 오늘 들려드릴 내가 바보야라는 곡 경연 프로그램에서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명곡으로 인정받는 노래인데요. 오늘 반제이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진성 씨의 대표곡이자 명곡 내가 바보야. 앞서 소개해드린 유현상의 여자야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면서요. 빛나는 명곡 트로트는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를 즐겨주신 반제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요. 새로운 주말 2부 코너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올게요.

0792님께서요. 응디 식구들도 다 나가고 컵라면으로 한 끼 대충 때우고 대청소 중입니다. 빛나는 트로트에서 나오는 노동요에 감동하는 중이에요. 개운하고 청소한 다음에 저녁으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컵라면 맛있지. 컵라면 먹고 청소하는 그 기분 뭔지 알아요. 그냥 막 뭐 차려 먹고 싶다기보다는 나는 이게 청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먹고 청소 막 해놓고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맛있는 저녁을 차려 먹는다. 이것만큼 주말에 큰 행복이 없습니다. 7990님께서 5월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이 너무 바빠서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통화하다가 너 그럼 6월에는 시간 낼 수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너도 알지? 나 더위 많이 타는 거. 친구야 미안한데 우리 9월 중순 지나서 보자 하고 말이죠. 제 친구가 더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친구야 우리 가을에 보자.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곳 많지 않아요? 그 오는 길도 더워서 너무 싫은 거야. 잘하셨어요. 뭐 가을에 만나면 되지 뭐. 별거 있나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황윤성의 난리부르스, 정연호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오유진의 사랑꽃.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2: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3: 엄마 왔다야 왔다야 나는 은빛을 하나면 끝나 세상 그 누가 뭐래도 은비트 정말 왔다야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겐 정말 왔다야
4: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 이승연의 오피스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최대 정체 시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난 정체의 도로 돌발 소식도 꾸준한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내촌과 강촌 또 설악 부근 주춤하다가 2차로에서 사고가 난 서종부터 화도 쪽으로 긴 구간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감곡 1차로 사고로 차단돼 현재 2차로를 통해서만 지나실 수 있고요. 뒤로 3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또 경부선 서울 쪽 신탄진 2차로 고장난 차 처리 구간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이후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 일대로도 한 번에 20km 구간 막혀 있고 양재에서 반포 사이 시 구간 정체도 꾸준합니다. 서울시내로 진입하신다면 잠실 쪽 올림픽대로 한강대교를 못 간 노량대교의 3차로 사고로 막혀 있고요. 공항 쪽 영동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 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2: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0: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느새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에 뜬 숫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아니 뭐 했다고 벌써 5월 끝이야? 날짜가 이게 맞아? 또 한 거 없이 한 달을 보냈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손을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밥을 먹은 적이 있다. 나는 길가에 핀 꽃을 보며 예쁘다 한 적이 있다. 나는 별거 아닌 작은 일에 피식 웃은 적이 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늘 나를 과소평가하고는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자꾸 잊어요. 또 한 달을 잘 버텨낸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진우의 나는 캐비였어 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오후를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실까요? 진짜 5월 31일이야. 믿기지가 않는다. 한 달 또 한 거 없이 가는구나 하기에 5월은 뭐가 참 많은 달이었습니다. 그쵸? 챙겨야 할 그런 기념일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등등.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거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에는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0: 썬데이 레코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 콩디에게 말 거는 뭐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5920님이 보내준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옆집 언니가 열무김치를 해다줘서 어우 맛있겠다.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콩디. 신랑은 열무김치국수랑 먹겠다고 만두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어우 그냥 궁합이 맞는 거는 쫙 깔아놓고 드시고 싶으신가 보네요. 저희는 먹을 때 합이 참 잘 맞아요. 부럽지요 하셨습니다. 이 먹는 결이 잘 맞으시는구나. 그럼 너무 재밌죠. 만난 거 먹는 재미도 있고 또 맛집 찾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5920님 아주 자랑을 마음껏 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8043님 제주도 사는 언니네 집에 왔습니다. 콩디에 제주도 가셨소. 언니가 고사리 뜯으러 가자고 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산천을 헤매는 중이랍니다. 저는 그만하고 싶은데 언니는 집에 갈 생각이 없나 봐요. 고사리 욕심이 대단하신가 보다. 언니야 나 힘들다. 이제 들어가자 좀. 8043님 보내주셨습니다. 고사리 제주도 고사리 아주 달고 맛있죠. 이미선님 다음 주 주말에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일주간 급 다이어트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 결혼식 때 입는 원피스가 있는데 몇 달 사이에 등살이 쪘는지 지퍼가 안 올라갑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 원피스 뒤 지퍼가 올라갈까요? 살려줘요 콩디 하셨습니다. 저는 이 건강 해치지 않고 아우 급 다이어트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 드레스밖에 없는 거죠. 이 원피스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미선님 그대가 다이어트 꾸준히 안 했으니까 어떻게 잘 좀 해봐요. 화이팅입니다. 이미선님. 여기에서 이 은주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디바의 왜 불러?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5814님이 주신 문자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랑 청소 문제로 좀 싸웠거든요. 눈치 빠른 딸내미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좀 싸웠어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며 그러네요. 아휴,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싸울 일이 있다고? 그러게나 말이다 딸아. 엄마도 속이 터진다. 5814님 보내셨습니다. 어우, 저는 우리 엄마 다투시는 거 참 엊그제도 본 것 같은데요. 5814님 보내셨습니다. 칼로 물베기. 참 그런 부부싸움 왜 이렇게 하시나 몰라요. 0819님의 사연이에요. 콩디 축하해주세요. 두 딸이요. 율동대회에 나갔는데 첫째는 유년부에서 2등, 둘째는 유치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습시키느라 고생한 저를 칭찬해주세요. 크크크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딸이 굉장히 재능이 있나 봅니다. 2등하고 1등하고. 우리 두 딸, 저 이번도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연습시키느라

고생하신 우리 0819님도 칭찬, 아주 무한 칭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2님이셨습니다. 저 갑자기 1에어컨 뒤. 응? 갑자기? 언니가 카페를 하는데요. 줄 거 있다고 잠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야, 좀 와봐. 그래서 왔더니 앞치마에 하래요. 앞치마 했습니다. 앞치마 했더니 설거지 하래요. 설거지 했더니 커피 머신 청소하래요. 뭐 이런 언니가 있나 몰라요? 아니, 알바비 안 주기만 해봐. 라고 하시면서 5192님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뭐라도 있겠죠. 일 시키시려고 오라고 했구나. 만만하죠. 동생이 만만하니까. 5192님 문자 주셨습니다. 이수경님, 냉면이 생각나는 날이지만 볶음 짬뽕을 해먹을까 합니다. 맛있겠다. 짬뽕 밀키트에 양파, 당근, 팽이버섯 썰어놓고 제대로 해먹으려고요. 주말에 잘 먹어야 한 주도 또 힘을 내서 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차돌 숙주볶음도 사이드로 해야겠습니다. 맘만 먹으면 요리가 쑥닥쑥닥 나오시나 봅니다. 부럽습니다. 이수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신은영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자, 청플리 시간이 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윤시호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가수들의 단독 콘서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열렸던 KBS 가요톱10 생방송을 보러 가거나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느지리에 가야만 했었답니다. 콩디 누나의 꺄! 나 이거 알아! 하는 돌고래의 소리가 벌써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당시에 공연을 보겠다고 야자를 얼마나 빼먹었나 몰라요. 친구들과 어렵게 입장권을 구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풍선을 들고 우비를 입고 각자 팬석에 흩어져서 응원을 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다시 만나서 같이 집에 갔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청플리는 그 시절 우리가 열광했던 노래들입니다. 이승환의 덩크슛,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 서태지와 아이들의 널 지우려 해.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참 재밌었어요.

윤시호님의 창풀리였습니다. 이승환의 덩크슈,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 서태지와 아이들의 널 지우려 해 듣고 왔습니다. 이분 어떻게 하셨지? 돌고래 소리가 벌써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하셨는데 그러네요. 그대만의 착각이 아닌 듯합니다. 이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 MC 보면서 진짜 재밌었는데 이훈 씨랑도 같이 봤고 유시원 씨랑도 같이 봤고 그리고 김원준 씨랑도 본 것 같은데요.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 그러면서 내일은 늦으니까 오늘부터 하자는 거지 막 이런 이런 농담하면서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 MC를 봤던 기억도 나네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콘서트. 추억을 또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박예은님입니다. 저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즘 푹 빠져있는 노래는 2000년 5월 대학 시절에 즐겨 듣던 노래들이랍니다. 일하다가 마감에 지쳐있을 때 주말에 잔업하다가 커피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할 때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들으면 누군가를 지독하게 짝사랑했고 친구들과 밤새도록 고민을 나누며 울었던 날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청풀리 20살 그 여름의 온도 풀리가 되겠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조성모의 투 헤븐 저 아무래도 여름을 타는 사람인가 봐요 콩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KBS 해피 FM.
1: 이번에 라라랜드 박예은님의 청풀이었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그리고 이어서 조성모의 투 헤븐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청풀이에 소개된 윤시호님, 박예은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네 옥탑방으로

쇼핑을 왔습니다. 이 옥탑방 나름 감성 있죠.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옥탑에 큰 평상을 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텐트 치고 저녁으로 삼겹살을 구울까 합니다. 마흔 앞둔 남자 셋이 1인용 텐트에서 같이 자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을 놔두고 왜 저러나 몰라요 하시면서 6723님 보내주셨어요. 김영임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빨래방에 이불 빨러 갑니다. 콩디. 집에 있는 세탁기가 작아서 이불은 안 들어가거든요 하셨습니다. 김영임님도 또 라라랜드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부 끝곡은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0: 대로인데요. 뒤로는 4차로에서 작업 중인 청담대교부터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이 구간 운행 크게 더뎌졌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기름 램프 부근 3차로도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충청 경기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 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 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더딘 가운데 이 사이 매송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매송 휴게소부터도 크게 혼잡해 졌고요. 영동선 인천 쪽 강원권인 면원 일대로도 정체 남아 있고 이후 경기권 진입해선 여주 나들목을 앞둔 3차로에서 사고가 나 남한강 부근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더 가서 도 양지와 수원 월곶 부근으로 구간 구간 더디고요. 부산 쪽 경부선 달래내 4차로 고장난 차 처리 여파도 뒤로 크게 봤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복면다로의 주제곡이에요. 차태현의 2차선 달인

일요일 2부에 문이 열렸습니다.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영화 복면다로의 주제곡 차태현의 2차선 다리 듣고 왔어요. 영화 복면다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2007년에 개봉했던 이 차태현 주연의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락스타를 꿈꾸면서 나이트클럽을 돌면서 노래하던 봉다로 차태현 씨죠. 트로트 음반회사와 계약서 도장을 잘못 찍게 되면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면을 쓰고 데뷔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게 신비주의 컨셉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자가 바로 누구냐? 이경규 씨입니다. 차태현 씨가 부른 2차선 다리가 크게 사랑을 받으면서 당시 노래방 차트 탑10에도 올랐다고 하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 썬데이 레코드가 잠시 후에 문을 열 겁니다. 5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썬데이 레코드입니다. 5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가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얘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강신정님입니다.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흉을 한 번은 봐야겠습니다. 미리 사과하고 시작할게요. 엄마 미안. 내가 사랑해. 저희 엄마는 정말이지 집에 계시질 않아요.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엄마가 집에 없어서 전화하면 꼭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약속해서 나 나왔지. 엄마 바빠. 어머 얘 엄마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병나. 밖에 돌아다닐 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라고. 딸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놀아. 아니면 엄마랑 나갈래? 저는 엄마와 반대로 집에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편이거든요. 내 집, 내 방에 있어야 편하고 좋던데 엄마는 완전히 외출파이십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백두산 일출만큼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엄마를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남들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로 맛있다는데 저는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크크크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거의 아빠가 밥을 해주시거나 집 바로 앞에 있는 식당 두 곳을 밥집으로 다녔거든요. 저한테 집밥이라면 그 식당 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요리에 요자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 엄마. 얼마 전부터 요리에 취미를 붙이시더니 믿기지 않게도 집에 계실 때면 저랑 아빠한테 음식을 해주시네요. 아빠랑 식당 앞에 앉을 때마다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엄마가 해주는 요리가 아직까지 맛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언젠가 엄마의 밥이 최고야 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늘면 좋겠습니다.

아침이죠.

산데이 레코드 우리 강신정님 애교가 많으십니다. 엄마 미안 내가 사랑해 로 시작했어요. 먼저 사과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노래는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그리고 윤종신의 팥빙수 쿨의 아로하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외출하시군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집안에만 있으면 병난다고 외출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주위에도 많습니다. 우리 강신정님의 가족사연 만나봤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 샵 선데이 레코드 가족을 주제로 여러분의 추억을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레코드 한번 또 가볼까요? 한유나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패션에 진심이세요. 그래서 아빠의 아침은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바쁩니다. 어차피 일하러 가는 거 그냥 대충 입고 가도 되잖아요. 하지만 아빠는 옷장 앞에 서서 꽤 긴 시간 고민을 하십니다. 여보! 바지를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여보! 자세히 좀 봐봐. 이건 주름이 하나고 이거는 주름이 두 개잖아. 아이 그리고 서로 색이 다르다고 이 사람아. 이건 블랙이고 이거는 블루블랙? 뭐 이런 거잖아. 에이 똑같긴 뭐가 똑같아. 완전히 다르지. 그 바쁜 출근 시간에 이거 입었다가 저거 입었다가 하는 우리 아빠. 그렇게 한참 공들여서 옷을 고르면 끝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 손질에 또 시간을 쓰십니다. 딸아! 아빠 머리 이쪽으로 넘길까? 저쪽으로 넘길까? 딸아! 좀 자세히 좀 봐라 좀. 좀 더 잘생겨 보이는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에이, 똑같긴 뭐가 똑같아. 꾸미는데 진심인 우리 아빠. 제가 반응이 떨떠름한 날엔 머리를 다시 감는 수고로움까지 감수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아니 왜 그렇게 해? 그냥 출근하는 거잖아. 제 말에 우리 아빠 왈. 우리 집 대장이 아빠잖아. 어? 아빠가 멋져야 사람들이 우리 가족도 다 멋있게 보지 않겠어? 어? 그러면서 씩 하고 웃는데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옷차림 하나도 가족을 위하는 거라는 아빠 말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는 내일도 아침에 오면 옷장 앞에 서서 아 오늘은 뭘 입어야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볼까? 여보야 나 뭐 입어?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아빠는 충분히 잘생겼고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의 그 멋진 마음이 아빠를

한유나님의 가족 사연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요. 주얼리의 슈퍼스타, 싸이의 연예인,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우리 한유나님 그 가족 분위기가 아주 핑크핑크하죠. 아버님도 너무 멋쟁이시고 우리 유나님도 참 좋으신 분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레코드는 안진희님의 사연입니다. 콩디는 동생이랑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저는 동생이랑 자주 여행을 다니거든요. 저는 완전 즉흥적인 사람이라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훌쩍 떠나는 편인데 동생은 완전 계획형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둘이 놀러 가면 제가 아주 편하답니다. 언니, 상비약 챙겼어? 안 챙겼으면 내가 챙길게. 언니, 손톱 봐봐. 여행 가기 전에 자를 거야? 혹시 모르니까 손톱깎이 내가 챙길게. 언니, 언니, 옷 무슨 색깔 입을 거야? 그거 뭔지 많이 묻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돌돌이 챙길게. 그래서 저는 동생이랑 놀러 가면 동생한테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너 그거 있어? 저거 있어? 그거는? 동생한테 뭐 있냐고 물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없던 적이 없답니다. 아주 대단한 애예요. 그리고 여행 가서 놀다 보면 생각 없이 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미리 티켓을 끊어야 하기도 하고 예약이 필요하기도 하고 맛집에 가고 싶다면 줄을 얼마나 서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동생이 다 해요. 언니, 놀이기구 탈 거야? 그럼 내가 티켓 끊는다. 언니, 언니, 전시 같은 거 볼 거야? 그럼 내가 예약한다. 언니, 바리스타 월드 챔피언이 한다는 카페 갈 거야? 거기 아침에 가서 줄 서야 돼. 줄 안 서면 안 돼. 눈 뜨면 바로 가자. 알았지, 언니? 저는 동생 옆에서 앵무새처럼 이 말만 하면 돼요. 나 여기 가고 싶은데, 나 저기도 가고 싶다. 나 거기도 가고 싶어. 꼭 사야 할 기념품이 있으면 문서로 싹 정리해서 프린트까지 해오는 나만의 가이드. 저 쟤 없으면 어떻게 여행 다닐까 싶어요. 야, 너 결혼하지 말고 평생 내 옆에 있어라. 네.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진희님의 얘기에 이어서 박선주 그리고 조규찬 씨가 함께한 소중한 너,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진희님 어떡해요? 여동생 남자친구라도 생기면 이런 호강도 끝이 날 것 같은데. 남자친구분이 너무 좋겠다. 진짜 똘망똘망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라라랜드 선데이 레코드 강신정님, 한유나님, 안진희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6월의 키워드 미리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추억 속 얘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끝곡은 백예린의 산책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호남선 순천 쪽인데요. 금산사 진입로 1차로, 금산사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 입구가 승합차 단독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살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칠원에서 함안 2터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경기 충청권으로 올라와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인데요. 충주 분기점 1차로가 추돌 사고로 차단되면서 뒤로는 북충주 부근부터 5km 구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종에서 화도, 덕소 3패에서 강일 쪽으로, 경부선 서울 방향도 옥산에서 청주, 안성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상행선 이동량 남아 있습니다.

0: 서울시대는 공항 쪽 올림픽대로 한강대교 1차로 사고 여파 한남대교부터 크게 막고 잠실 방향 방화대교 진안 지점 2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어서 크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디서 재밌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야심차게 꺼냈는데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썰렁해지는 경우요. 아, 그래도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겠는데 결국 이렇게 어색한 웃음으로 끝나고 말죠. 이유가 뭘까요? 들을 땐 분명히 재밌었는데 왜 내가 하면 재미가 사라지는 걸까요? 원인은 힘을 주는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얘기를 편하게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땐 아, 이거 진짜 웃기니까 틀림없이 빵 터지겠지? 이렇게 먼저 기대부터 하기 때문이죠. 상대의 반응이 이럴 거라는 기대는 다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이렇게 끝나가지만 6월엔 뭔가 좀 달라지겠지? 어쩌면 이런 기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오늘만큼은 훌훌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저녁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 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그러게요. 참 말 잘하고 싶고 스토리텔링 딱 완벽하게 진짜 웃겨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그 들을 때는 막 정신없이 웃으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계산이 안 되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그냥 내 욕심이 커지는 거죠. 이거 진짜 웃기니까 와 잘해야지 진짜 웃길 거야 했는데 이내 썰렁해지고 중요한 키워드를 빠뜨리고 이러면은 아 이게 아니었는데 싶으면서 계속 또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기대 속에서 나를 스스로 옥죄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거 주위의 환경이 내 위주로 지금 돌아가지 않네. 아, 이 길이 아닌갑네 하면서 제풀에 꺾이기 또 마련이거든요. 자, 오늘만큼은 훌훌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털어버리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힘을 쫙 빼면서 무더운 6월 잘 한번 시작해보자. 예, 마음먹어봅니다. 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저녁 6시부터 8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신청곡 하이웨이 만나는 거 아시죠? 예,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제 같이 갈래?
1: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회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제 기간이죠. 우리 김인경님 사연에 요즘 대학 가는 축제 기간이거든요. 대학 근처에서 일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대학의 젊음을 잔뜩 만끽해 보았네요. 학생들의 부스나 활동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싶었네요. 진짜 그립다. 저 엄청 그리워요. 5월 초부터 아니 그 축제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 합창단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개학부터 개강 때부터 준비합니다. 연습하고 이제 5월 초쯤에는 이제 근처 신촌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폰서 광고 좀 해주시라고 그거 10,000원 20,000원짜리 광고 따내려고 그렇게 또 신촌 상가를 돌아다녔었어요. 요즘도 그럴라나 모르겠는데 참 더 찬란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젊음들이 5월에 아주 행복한 시기를 보내겠죠. 5184님 개인 의원에서 일하는데요. 한 아기 보호자가 눈에 익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병원에 진료받으러 왔던 그 양갈래 머리의 어린이가 다 커가지고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온 거 있죠. 저는 여전히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점점점 아, 그렇네요. 아이고 그 아이가 일찍 결혼을 해서 참 예 그렇게 세월이 빨리 흘렀나 싶기도 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아 좋은 보살핌을 또 해주고 계신 5184님 아, 저는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외롭지만 혼자 걸을 수 있어. 그리고 베이시스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김현철의 연애.

겨울에 외롭지만 혼자 걸을 수 있어. 베이시스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김현철의 연애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아우, 이쁜 아기가 잠든 모습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9884님의 첫 손녀 도아입니다. 도아 보러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아기 띠를 해보겠다고 자는 애를 안았더니 귀찮고 피곤했는지 끙끙댔어요. 끙끙댔어도 계속 잘 자고 있는 것 같네요. 아유, 얼마나 이쁠까. 그리고 아기 냄새 너무 그립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 조카 세진이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벌써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곧 사춘기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도아도 그럴 날이 곧 오겠죠. 빨리 안 컸으면 좋겠죠. 그죠? 계속 이 귀여운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박양규님, 오래전 가르쳤던 제자가 6월에 결혼한다고 초대를 해줬어요. 어렸던 학생이 벌써 커서 결혼을 한다니 꼭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아, 우리 양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날에 모시고 싶은 또 귀빈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네요. 참 한 해 한 해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졸업하고 커나가는 걸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 학생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을 테죠. 그래도 이렇게 연락해주는 학생들이 고맙고 또 양규님께서 잘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훌륭하게 좋은 성인으로 성장해서 결혼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제자님. 더 네임의 사랑은 그리고 오션의 모던 워즈 함께 듣고 옵니다.

0: 도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Everything okay, my man? Turn the music up.'

지코와 제니의 스팟이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은경님, 인디, 동네 친구가 감기 걸려서 힘들어하기에 삼겹살에 전복 넣고 팍팍 끓여가지고 갖다 줬는데 맛있게 먹고 훌훌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서러운데 서럽지 말라고 슬쩍 문 앞에 놓았는데 저 잘했죠. 경희야, 얼른 낫그라. 아, 그러니까요. 아, 동네 친구면 특히 그냥 쉽게 마트 갈래? 그래. 요 앞에 산책 갈까? 그래, 그러자. 하고 진짜 단짝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실 텐데 우리 경희 친구님께서 아프시니까 하루하루가 나도 힘이 없다 싶으신 거죠. 은경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 음식 먹고 훌훌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4945님 사진 보내주셨는데 사춘기 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요. 딸내미 친구네 가족과 1박 2일 을왕리 여행 다녀왔어요. 근데 스트레스는 제가 풀었네요. 어른들이 더 신난 1박 2일이었어요. 이 기분 그대로 출근하려고요. 보통 그렇죠. 보통 어른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바람 쐬러 어디를 가지를 못하잖아요.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또 가정을 꾸리려면 애들 키우고 이러다 보면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이렇게 대가지고 친구네 가족이랑 가면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이들은 다 휴대전화만 보고 막 인터넷만 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누구라도 한 명 스트레스 풀면 좋죠, 그죠? 김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조용필의 그래도 돼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괜찮아지죠? 진짜 마음이 괜찮아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1630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정재호입니다. 스윗드라이브를 날마다 듣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참고로 저는 배송 일을 하는데요. 주파수 106.1 고정이에요. 아마 아내도 듣고 있을 거예요. 좋은 방송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아, 배송 일을 하시면 진짜 계속 바쁘시잖아요. 계속 주행하시고 그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달리실 텐데 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인사도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1630님께 시원한 커피 한잔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싶네요. 항상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자, 1부 끝곡 임현정의 고마워요 들려드리고요. 우리는 2부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또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길었던 주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가장 절정의 정체는 이제 지나갔지만요. 지금도 경기 충청권을 중심으로 상행선 이동량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충주 분기점 일대로는 사고 정체가 길게 남아있습니다. 뒤로는 노은 분기점부터 충주 분기점 쪽으로 8km 구간 다시 감곡 일대로 속도 뚝 떨어집니다. 경부선 서울 쪽은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차가 많은 편이고요. 서해안선 서울 쪽 정체는 모두 해소됐지만 줄포 부근 2차로 장애물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남부권인 호남선 순천 쪽 태인 부근 2차로에선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2부 시작되었습니다. 에코의 언제까지나 듣고 왔어요. 자,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고 우리 함께하는 스윈들이 있고 아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죠? 바로 신청곡 하이웨이 이제 쭉 펼쳐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신청곡 하이웨이로 달려갑니다.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레이디즈 앤 젠틀맨, 친사 숙녀 여러분,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비로소 환하게 빛나는 길이 있으니 여기는 바로 신청곡 하이웨이. 웰컴 웰컴, 음악의 맛을 아는 당신 웰컴. 신청곡 하이웨이. 부르릉, 아주 부드럽게 시동을 걸고 달려보아요. 6078님, 운동하면서 스윗드라이브 듣고 있어요. 거북이 빙고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빙고 가능하죠. 1890님, 후다닥 저녁 준비 중입니다. 오징어 볶음이 메인이죠. 신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이런 노래도 들려주나요?
1: 아, 그럼요. 이 노래 진짜 좋아해.
0: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오징어 볶음 맛있죠?
1: 네.
0: 조화금님, 티아라의 롤리폴리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유, 롤리폴리 롤리. 오, 재밌는 노래, 신나는 노래 세 곡이네요. 거북이의 빙고,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티아라의 롤리폴리.

저녁 공기를 가로지르며 신청곡 하이웨이, 듣고 온 노래들은 거북이의 빙고,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티아라의 롤리폴리였습니다. 6085님, 11월에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인디의 축복을 받으면 더욱 행복하게 결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핑클의 나의 왕자님께 이 노래가 생각나요. 아 그래요? 신부님이신가 봐요. 아유, 그렇게 좋아요? 아, 정말 준비 잘 하셔서 찬란한 결혼식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정혜진님, 이 노래만 들으면 제가 막 주인공이 된 것 같고요. 축하받을 일이 생긴 것 같고 막 행복해요. 기분 좋아지는 노래 들려주세요. 다비치의 팡파레. 잘하셨어요. 그래요. 이런 환희에 차고 긍정적이고 아주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은 노래 자주 들으셔야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노래 듣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 9379님, 오랜만에 서울 구경하고 가요. 식물원에서 예쁜 꽃 구경도 하고요. 한강에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시원한 유람선도 탔어요. 좋은 시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11명 묻지 뭐 포레버 하트.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다 하셨네. 좋은 구경 다 하시고 날씨도 엄청 좋았고. 11명 묻지 뭐 모임 이름이신가 본데요. 네. 아, 연상을 해봤는데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묻지 뭐 포레버 신청하신 노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핑클의 나의 왕자님께, 다비치의 팡파레,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핑클의 나의 왕자님께, 다비치의 팡파레,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까지 듣고 왔습니다. 3927님, 운전하느라 타이밍이 안 맞아서 문자는 자주 못 보내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거의 안 빠지고 들어요. 신청곡은요,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입니다. 와,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매일 빠지지 않고 들어주신다고요? 오,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일상이 좀 달라지니까 시간 맞추기 힘드실 텐데, 아이고 진짜. 3927님과 영원히 쭉 달려가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박민경님,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이요, 오늘 같은 날 듣고 싶네요. 또 가사를 적어주셨네. 오늘 노래 많이 하네. 잊었니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까지 보내주셨어요. 예, 이후 부분은 노래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416님, 윤도현의 사랑투요. 30년 전 윤도현 콘서트에 갔어요. 거기서 프로포즈를 할 기회가 있어서요, 밴드 음악에 맞춰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했어요. 아내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콘서트 프로포즈 현장의 그 주인공이 우리 1416님이세요? 와, 도현이 형이 축가도 불러주시고? 야, 이거 보통 용기로 되는 게 아닌데, 진짜 정말 누구 못지않은 평생 기억에 남을 아주 프로포즈, 좋은 추억 갖고 계시는데요.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 그리고 윤도현의 사랑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일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를 원하신다면 사연과 신청곡을 간단히 우리 방송하는 시간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어뒀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스페이스A의 어게인입니다. 두 시간 함께 달려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5월도 덕분에 엄청 행복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시간 들어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전 시간에 있었던 사고가 정체로 남아있는 곳들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이고요. 북충주부터 사고가 있었던 충주 분기점 쪽으로 지금도 서행하고요. 이후 감곡과 여주 분기점 일대로 각각 2km 구간씩 정체가 이어집니다. 경부선 서울 쪽 옥산에서 청주 사이로 잠시 주춤하고 시구간인 양재에서 반포 사이 앞두고도 다시 속도 떨어집니다. 또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 경부고속도로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으로 오늘 밤 9시까지 시행되는 만큼 1차로는 비워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서소문 고가차도의 사고 수습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경의선 열차 운행이 사고 나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0: 백뮤직.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입하 소만을 지난 이맘때가 찻잎 만들기에 참 좋은 계절이라고 하죠. 처음 나온 어린 잎으로 차를 마시는 걸 천물차 또는 해차라고 하는데요. 그 향과 맛이 유난히 맑고 깊답니다. 뜨거운 물과 잘 마른 찻잎,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초여름의 실록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찻잔 속 마른 잎사귀가 꽃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 그것은 세상의 성가신 소음을 잠시 막아두고 나의 초여름을 평화롭게 물들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작은 찻잔 하나 앞에 두고 이 계절을 느껴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Starship, Nothing's Gonna Stop Us Now. 음악의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31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얼음이 동동 뜬 차가운 음료만 찾게 되죠. 그러다가도 마음이 좀 허전하거나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는 따뜻한 찻잔에 손이 더 갑니다. 찬물은 꿀꺽꿀꺽 마실 수 있지만 뜨거운 차는 호호 불어가면서 천천히 마셔야 하잖아요. 그 강제적인 천천히가 주는 힘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찻잎이 물속에서 느긋하게 몸을 펴는 것처럼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2: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로유비슨 인 드림스 023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와, 이제 정말 여름인가 봐요. 부엌에서 해방되고 싶은 계절. 밥 먹으려고 국 데우고 있는데 덥네요. 국 나름이죠. 네, 뭐 냉국 말고는 저는 식은 국을 좀 먹는 건 좀 그래요. 국물이 없는 찌개 종류 중에서도 김치가 들어간 찌개는 그냥 뭐 아주 차지만 않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국물이 들어간 국 같은 경우는 꼭 데워야 합니다. 예. 그게 국의 소명 아닙니까? 나는 따뜻해야 된다. 예. 아, 일단 그래야 또 소화가 촉진이 되고 예, 너무 찬 거 드시면 식은 국을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데워야 합니다. 아, 부엌에서 해방되고 싶죠. 예, 여름만이라도. 아, 에어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열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다 그냥 요리하시고 데우고 그리고 또 요리를 하면서 막 내가 열이 오르고 땀이 나고 막 이러니까 예, 하고 나면 막 입맛이 없어진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 냄새 맡고 아, 뭐 가끔씩 예, 배달 음식도 드셔도 될 것 같고 가족분들 혹시 계시면 좀 분담을 하세요. 주말에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 엄마도 좀 쉬자. 당신이 좀 해. 이렇게.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31일 일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925님, 오늘은 12시간 근무 중이에요. 어르신 한 분이 많이 안 좋으셔서 완전 비상 근무. 점심도 저녁도 대충 때우고 커피로 피로감을 쫓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근무인데 어르신이 기운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어디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예. 아, 그렇죠. 내가 돌보고 있는 분들이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은, 맘 놓고 또 퇴근도 못 하잖아요. 예.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9925님 마음도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5496님 저는 유행

행하는 걸 꼭 한 번씩은 해보고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행하는 운동은 모른 척합니다. 골프, 테니스 유행은 다 지난 것 같은데 러닝 마라톤 유행 대체 언제 끝나죠? 끝까지 모르는 척하겠습니다. 운동은 유행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내 몸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별로. 아, 그냥 유행하는구나. 몸이 먼저 알아요. 저거라면 힘들겠구나. 호기심보다는 저거라면은 많이 힘들겠는데, 녹초가 되겠는데, 먹는 건 다르죠. 그래도 몸이 저항하는 걸 좀 하셔야 몸이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건강 생각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좀 직성이 풀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를 추천합니다. 예, 이현숙 씨가 신청하신 수잔 잭스, 에버그린, 그리고 니콜, A Little Piece.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이현숙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니콜의 Little Peace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 되고요.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977님, 저는 마이너스의 손. 저한테 들어오는 건 다 망가져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갖다 받고 내부도 다 고장나고 전 평생 중고차만 타야 할까 봐요. 네.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새 차를 살 필요가 없다. 금방 중고차를 만들기 때문에. 예, 네.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의 손도 있어야 마이다스의 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마이너스의 손이 항상 마이너스만 가져오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뭔가 이 상황이나 어떤 관계, 예, 이런 것들을 좋게 해야 될 때도 있죠. 개선시켜야 할 때도 있지만 약간 맥락이 좀 다르긴 한데 1977님은 과감하게 이 관계나 이 상황은 좀 깨트려야 한다, 끊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용기 있게 그걸 하실 분 같다라는 직감이 저에게 옵니다. 쓸데없는 직감인가요? 아니 그렇게 좀 저도 좀 우쭈쭈 해드리고 싶은데 난 정말 난 진짜 마이너스의 손인가 봐 이렇게 계속 자책하실까 봐. 예. 아니 뭐 물건이 뭐 별건가요? 물건을 쓰면 쓸수록 예 닳아지고 해지고 예 망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차도 그렇잖아요. 예,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으나 내부가 고장나서 차가 안 굴러가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살짝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174님, 저는 날씨 요정이에요.

비 온다는 예보 있는 날, 우산 안 들고 나와도 비한 방울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해요. 짱이죠. 예, 수고하세요. 최정우. 예. 날씨 요정. 반대의 경우도 쓰지 않나요? 날씨 요정? 그러니까 정말 저기 나갔는데, 아닌가?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만 오면은 비가 오는 날. 그것도 날씨 요정 아니에요? 아, 예. 어떻게 이러시지? 진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세요? 6174님? 진짜 그럼 인정. 와. 근데 한두 번 만약에 이게 어긋났다라고 하면은 인정 안음. 인정하지 않음. 자, 락세트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Listen to your heart.

Too Sweet 들었습니다. 호지어의 곡은 6537님이 신청하셨어요. 스승의 날 임용 합격하고 올해 신입교사 된 아이 지난주엔 운동회하고 오더니 녹초가 됐더라고요. 사회생활 힘들다고 하면서도 고시 준비할 때보다는 행복하다고 하네요. 딸아 화이팅이다. 그래도 야 예전에는 제 주위에 임용시험을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이게 약간 적체가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야 발령을 받으셨구나. 따님이 예. 그렇죠. 예. 고시 준비할 때는 임용시험이 워낙 힘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합격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뭐 비할 때입니까? 또 근데 나름의 힘듦이 또 이제 다르게 다가오겠죠. 아이들과 또 대면해야 되고 어떻게 또 함께할 것인가. 내가 또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뭐 이제 근본적인 뭐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앞으로 밀려올 텐데. 예, 5537님이 옆에서 많이 좀 다독여주시고 예,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5월 31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362님 한 번쯤은 문자를 보내보고 싶었는데 늘 운전 중이었던 터라 오늘에야 보냅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아들 데려다 주러 대전으로 가는데요. 그때마다 좋은 친구가 돼주셔서 감사해요. 강아지도 함께 데려가는데 가는 길에는 늘 불편한 듯 낑낑거리다가 오는 길엔 적응이 되는지 얌전히 앉아서 운전하는 저를 바라봅니다. 우리 강아지와 드림팝이 저희 길동무네요. 그렇죠. 홀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 운전석에 옆에 앉아서 지루하게 있는 게 더 낫죠. 왜냐면 9362님이 같이 있으니까 주인 바라보면서 그게 더 낫긴 하죠. 아유 주말마다 애쓰시네요. 예, 9362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이름을 좀 보내주시지. 예. 예, 이름을 한번 부르는 거하고 안 부르는 거하고 이게 많이 달라요. 예. 다음에는 강아지 이름을 좀 뭐 보내주세요. 이영숙 씨, 봄꽃과 햇살로 행복한 5월이었습니다. 드림팝도 그 행복에 일조했어요. 즐거운 시간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5월이 아쉬우시겠다. 예, 또 6월은 또 6월 나름의 멋이 있죠. 예, 6월도 행복한 시간 또 드림팝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아 부첼리, 사라 브라이트만의 곡 신청을 하셨어요. Time to say goodbye 듣고요. 조시 그로반, 샬롯 처치, The Prayer까지 두 곡 듣죠.

이영숙 씨가 신청하신 안드레아 보첼리 사라 브라이트만 Time to Say Goodbye 들었고요. 이어서 조시 그로반 샬로 처치 더 프레이어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5월 31일 일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하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원열 씨,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와서 드림팝 듣고 있어요. 중학생 아들과 드림팝 들으며 대학 갔다고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아들이 이제 어엿한 군인입니다. 11사단 화랑부대에서 복무 중인 우리 아들 서민준, 예,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예, 진짜 드림팝 그 아이돌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다고 저희한테 종종 소식 전해주시는데 그 아들이 뭐 대학생이 됐어요, 군에 갔어요, 뭐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어요 이렇게 보내주실 때면 와, 시간이 그렇게 쏜살같이 흘러갔구나. 예, 저도 그런 사연 보내주실 때 새삼 야, 드림팝 나름 오래 진행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예, 좀 돌아보게 돼요. 예, 아 그래요. 서민준, 병장인가요? 병장? 계급은 잘 모르겠지만, 예, 금방 오겠죠? 예. 자, 서원열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일찍 끝나셨네. 예, 술 한잔하고 와서 드림팝 듣고 계시다고. 자, 아드님이 좋아하는 샘 스미스의 Palace 신청을 하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전미향 씨가 신청하신 콜드플레이 Fix You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는데요. 6월의 첫날인 내일도 낮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도로에서 수월하게 이동하는데 다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60령 터널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3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무안 4터널과 해미 부근 갓길에서도 각각 고장난 차를 처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강릉 분기점 갓길에도 고장난 소형 화물차가 멈춰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과 여주 분기점 일대 짧게 주춤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천안 호두 휴게소 부근인데요.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버스를 처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7: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8: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해리 스타일스 워터멜론 슈가 734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팝.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 네. 어느새.
0: 5월 어떠셨어요?
1: 즐거웠습니다. 저는 5월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5월 달을 좋아해요.
0: 왜요?
1: 일단 5월 푸르잖아요. 제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해. 제가 생일이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좋아해.
0: 그렇구나. 저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럼 좀 축하라도 해드릴 텐데.
1: 아이, 지금 뭐 그런 게 의미가 있나요?
0: 아, 그러시구나.
1: 5월 달에 또 아이유도 태어났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차트 준비해 오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영국의 버진 라디오 방송의 애청자들이 선정한 1980년대 최고의 노래 베스트 10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가 버진 레코드는 아는데 버진 라디오는 조금 이게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영국 사람들은 다 아는
0: 그렇군요.
1: 유명한 네. 라디오 방송인데요. 기분 좋게 오래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모토로 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고요. 지난 2022년에 디지털 전용 라디오 방송인 버진 라디오 80 플러스라는 또 방송 채널을 론칭했다고 해요.
0: 네,
1: 그걸
0: 예.
1: 기념해서 애청자 이벤트로 1980년대 좋아하는 노래를 꼽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진 라디오는 여러분께 물었고 여러분은 기대에 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198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10위권에 들지 못한 곡 가운데에서 조금 다소 의외의 곡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1980년대를 상징하는 노래 몇 곡 있잖아요. 일단 1980년대 하면 마이클 잭슨의 시대였고
0: 그렇죠. 네, 네.
1: 마다나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들 노래가 10위권에 안착한 곡이 없어요. 이게 조금 의외예요. 특히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18위입니다. 아하 이런
0: 예.
1: 그리고 마돈나의 Like a Virgin 19위예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42위,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Money for Nothing이 50위. 아니 그럼 도대체 10위에 뭔 10위권에 어떤 노래가 있는 건지 살펴볼 텐데요.
0: 예, 예.
1: 사실 이 팀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팀이 아닙니다. 이제 뉴웨이브 밴드 B-52의 러브 쉐이크이 10위를 차지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순위를 매겼으면 잘못하면 100위권에도 없는 노래인데 당당히 영국 버진 라디오 애청자들은 10위에 이 곡을 꼽았습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선 3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선 2위를 차지했어요. 아니 7주 동안 1위한 마이클 잭슨 빌리진을 고작 18인데 1등도 못한 곡이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반 판매량 성적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싱글 판매량이 300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버진 라디오에서는 파티의 DNA 그 자체 촌스럽고 정신없는데 이상하게 완벽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촌스럽고 정신없는데 이상하게 완벽하다? 네. 80년대가 얼마나 자유롭고 유쾌했는지를 가장 컬러풀하게 보여주는 곡이다 라고 약간 이해 안 가는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위 퀸의 노래가 차지했네요. I Want to Black Free가 차지했습니다. 이 곡은 사실 그렇게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지도 못했던 곡이거든요.
0: 예, 예.
1: 물론 이제 명곡이고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사랑을 받았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퀸의 곡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친숙한 노래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높은 순위 9위를 차지했고요. 버진 라디오에서는 억압을 찍고 나오는 1980년대 선언문 프레디 머큐리의 카리스마와 신시사이저 감성이 만나 시대를 초월한 자유의 찬가가 됐다. 이게 1980년대에 약간 자유의 성가로 불려졌어요. 특히 남미 남아공에서는 예, 그 당시 예. 막 운동할 때 그렇죠. 시위할 때
0: 군부 독재 예, 예.
1: 많이들 이 곡을 따라 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아침 이슬 같은 노래가 됐던
0: 그러네요.
1: 거죠.
0: 예, 예. 예.
1: 9위 곡 퀸의 I want black free를 함께 감상하시죠.

0: 영국 버진 라디오 애청자 선정 1980년대 최고의 노래 베스트 10. 자, 9위 곡 예, 퀸의 I Want to Break Free 예, 들었습니다. 요 곡을 9위에 올리려고 10위에 러브쉑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1: 퀸 노래는 100위권에 이 곡 네. 말고도 세 곡이 더 랭크됐습니다. 레디오 가가, Another One Bites the Dust, 그리고 데이비 보이와하고 함께 불렀던 Under Pressure. 네, 이렇게 세 곡이 랭크가 됐는데요. 어떠세요? 이 노래 좋아하셨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순위 매겼으면 이 노래보단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를 9위에 올려놨을 것 같은데 네, 예. 그게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빌보드 1등 됐고 퀸에게 최초의 빌보드 핫100 차트 넘버원 히트곡에 또 기쁨을 선사했던 곡인데 그 곡은 10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네. 영국의 버진 라디오 애청자들이 투표한 겁니다. KBS가 아니라. 이제 8위, 7위를 소개해드리면요. 영국의 또 세계적인 센스팝 그룹 디페시 모드의 Just Can't Get Enough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버진 라디오는 센스팝이 가장 순수하게 반짝이던 순간, 어둡고 실험적인 밴드가 되기 전 디페시 모드의 청춘 에너지가 폭발하던 시절의 클래식이다. 또 근사한 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7위는 아, 이 곡은 이제 많이들 또 수긍을 하실 것 같아요. 1980년대를 강타했던 네. 듀오 유리스믹스의 스윗 드림스. 와, 이제 1983년에 발표돼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곡인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곡이고요. 노래를 하는 애니 레녹스. 저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한테도 남자라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우리 형이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예, 500원 내기에다가 제가 접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목소리도 그렇고 또 뮤직비디오 보면 이제 남장을 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네. 아무튼 뭐 이런 가수들이 그 당시에 좀 등장을 했어요. 뭐 보이조지를 비롯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누렸었는데 버진 라디오는 1980년대를 단 두 단어로 요약하면 스윗 드림스라네요. 예, 얘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차갑고 몽환적인 센스 사운드 그리고 애니 레녹스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지금도 미래적으로 들린다. 아,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을 준다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0: 저희도 이렇게 해석한 뮤지션이 있잖아요. 네. 박진영 씨. 진짜 미래적이었어요. 그 장면. 예. 자, 두 곡 들을까요?
1: 네. 네.

0: 영국 버진 라디오 애청자 선정 1980년대 최고의 노래 베스트 10 8위 곡 디페시 모드의 Just Can't Get Enough 들었고요. 7위고 유리드믹스의 Sweet Dreams 였습니다.
1: 네. Sweet Dreams는 지금 들어도 미래적으로 들리는데요. 굉장한 노래입니다. 애니 레녹스가 그리고 의외로 뮤지션들에게 존경을 받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몇 년 전에 어떤 시상식을 봤더니 모든 가수들이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하더라고요.
0: 오.
1: 와, 그 기립한 사람 중에 엘튼 존도 있더라고요.
0: 떡을 돌렸나?
1: 후배인데. 그러니까.
0: 죄송합니다.
1: 맛있는 거 사줬나?
0: 죄송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돼.
1: 아, 재밌었어요. 계속해서
0: 네.
1: 6위, 5위, 4위를 소개해드립니다. 6위는 소프트셀의 Tainted Love가 차지했습니다. 원래 이 곡은 이제 미국의 여성 소울 가수 글로리아 존스의 곡인데 이게 완전히 신스팝으로 또 편곡이 돼서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사랑을 받았는데 영국 차트 1위를 기록했고 뭐 유럽 17개 나라에서 정상을 차지했던 곡입니다. 버진 라디오에서는 퇴폐적이고도 중독적이다. 그리고 실연의 아픔을 이렇게 세련된 신스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어두운 클럽 조명 아래 영원히 살아있는 80년대의 주제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필 어두운 클럽 조명 아래. 이제 클럽에서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위는 스펜다우 발레 골드가 차지했어요. 추루가 아니라.
0: 어,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추루는 25위를 차지했고
0: 오.
1: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도 모르는 분도 많은데 예, 이 곡이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또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0: 예, 예, 그렇죠.
1: 버진 라디오에서는 1980년대 자신감의 황금빛 사운드 드라마틱한 보컬과 웅장한 멜로디는 한 시대의 화려함과 야망을 상징한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속에서 골드가 그 변하지 않는 가치와 자존감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믿겠다는 태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래서 영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을 줬나 봐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위는 컬처 클럽의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컬처 클럽 하면
0: 예, 그거죠. 예. 예, 그 곡이죠.
1: 예. 예.

0: 까마까마까마
1: 사실 좀 동요 같은 느낌도 주는 까마카멜론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1980년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죠. 보이조지는.
2: 그렇죠.
1: 컬처클럽 두란두란이 또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이상호 아나운서는 애기 때.
2: 초등학교죠. 저학년 때. 예, 예. 네. 그렇죠.
1: 예, 저는 이제 중학교 때니까. 예, 그들을 좋아하는 많은 여성 팬들, 여학생들을 이제 지켜봤는데.
2: 듀란듀란은 정말 대단했었어요. 예, 제가.
1: 어, 컬처클럽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랬거든요.
2: 맞아요. 예. 예.
1: 남진 나오나 조용필 이용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2: 네.
1: 근데 컬처클럽의 갈마카멜론이 당당히 4위를 차지했고
2: 네.
1: 1980년대 팝의 가장 매력적인 얼굴 보이조지의 개성과 캐치한 멜로디가 만나 세대를 초월한 팝송으로 탄생했다.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대요. 네, 기분 좋아져 보시죠.

0: 영국 버진 라디오 애청자 선정 1980년대 최고의 노래 베스트 10 5위 곡 스펜다우 발레 골드였고요. 4위는 컬처 클럽의 까르마 카멜리온이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3위입니다.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 건즈앤로지즈의 스위트 차일드 오브 마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1987년에 발표됐고 1988년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지금까지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8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0: 네.
1: 정말 많은 락음악 팬들이 좋아하는 곡이고
0: 그렇죠.
1: 1980년대를 상징하는 락음악의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0: 특히 기타 리프 뭐 굉장한데요. 그래서 버진 라디오에서도 락기타 리프의 영원한 전설 슬래시의 인트로만 들어도 전 세계 락팬들의 심장이 반응한다. 1980년대 하드락의 정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 저도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만세를 외쳤습니다. 제가 네. 이제 레제플린 듣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 더 이상 레제플린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어떤 밴드에게서 느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1: 예. 나왔군요.
0: 아, 셌어요. 예. 아, 정말 기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와, 브라보. 네. 함께 하시죠.

0: 영국 버진 라디오의 청자 선정 1980년대 최고의 노래 베스트 10 3위 곡 들었습니다. Guns N' Roses Sweet Child O' Mine.
1: 정말 좋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으면 정말 이 락 음악을 사랑하게 되는 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이제 2위입니다. 2위도 저는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다. 아하의 Take On Me.
0: 네.
1: 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일단 귀로만 들었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뮤직비디오 보고는 그 당시에 다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런 뮤직비디오가 없었으니까.
0: 그렇죠.
1: 실사와 네. 애니메이션을 맞아요. 결합한 독특한 뮤직비디오로 사랑을 받았고 이게 사실 그 노르웨이 차트에서는 1위를 했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음반 나오고는 별로 이제 반응이 없었대요. 낙담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노래를 발표했는데 처음엔 반응이 없었는데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고
0: 네, 예.
1: 뮤직비디오가 MTV를 방송을 탄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달라졌죠. 예. 버진 라디오에서는 뮤직비디오 시대를 바꾼 기적같은 팝송, 혁신적인 영상과 폭발적인 고음, 그리고 청춘의 설렘이 완벽하게 결합된 1980년대 아이콘이라고 네. 소개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영국 버진 라디오 애청자 선정 1980년대 최고의 노래 베스트 10. 이제 1위 곡이죠?
6: 네. 아하의 Take On Me와 같이 비슷한 기간에 이제 발표돼서 사랑을 받았고 역시 두 곡 다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곡입니다. 근데 이게 1위라고요? 아, 저는 모르겠네요. Simple Minds의 Don't You Forget About Me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5: 네.
6: 버진 라디오에서는 1980년대 청춘 영화의 심장,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한 세대의 기억이다. 영화 블랙포스트 클럽과 함께 이 노래는 잊지 말아 달라는 1980년대 자체의 목소리가 됐다.
5: 네.
6: 아, 그래서 1위가 됐나? 나를 잊지 말아요. 80년대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5: 좋네요. 네,
6: 이 곡이 네. 1위 곡입니다.
5: 네. 자,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씨와도 인사 나누죠. 다음 주에 뵙죠.
6: 감사합니다.
5: 네, 드림팝 이상우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손님이 떠난 후에 공허한 적막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아웅북이 찾아오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물 한 컵을 집안에 놓아둡니다. 왜냐면 물이 적막한 공기를 흡수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그 물을 숲에 뿌리고 새로운 하루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언제 또 이렇게 시간이 가버린 걸까요? 공허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동안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었을 테니 떠난 시간은 미련 없이 보내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차분히 해보자고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이한철의 흘러간다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재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아웅북이라는 그 기분 꼭 손님이 찾아오고 난 뒤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뭔가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그 허전함 혹은 친구들과 엄청 재밌게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그 느낌? 삶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느낌. 정말 이 부족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물이라는 어떤 소재를 통해서 그걸 조금이나마 달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달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또 6월이 시작되는데 밤그대와 함께 마음을 새롭게 달래보시면서 6월을 출발해보시죠. 김대현님, 아들이랑 여행하고 나서 공항 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들 다음 달에 입대하는데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해주세요. 아, 입대를 앞두고 같이 가족여행 하셨군요. 정말 정말 귀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우리 아드님 군대에서도 그 추억으로 힘낼 수 있을 겁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에요. 심재용님, 육아휴직으로 4개월째 쉬고 있는데 쉬는 게 금방 적응돼서 복직하기가 두려워져요. 그래도 아직 두 달 남았으니 후회 없이 보내려고요. 그래요, 두 달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고요. 요 시간에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밤그대 공지사항 있습니다. 이제 6월.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상반기 결산 특집 준비했습니다. 2026 나를 돌아봐. 말 그대로 2026년 상반기 돌아보면서 하반기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에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뭔지, 칭찬해주고 싶은 일, 반성하고 싶은 일 정리해보시고요. 동시에 남은 2026년 하반기에 계획하는 일이나 꼭 일어났으면 하는 일도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에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시원하고 맛있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립니다.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돼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고래 꿈 바비킴의 노래 주영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윤종신의 20권에서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이런저런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175님, 큰딸이 쿠폰이 생겼다면서 치킨을 시키더라고요. 치킨이 도착했는데 딸이 저한테는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고는 혼자 맛있게 먹기에 섭섭한 마음에 딸, 혼자 먹으니 맛있니? 라고 하니 당연하다는 듯이 맛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한테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니? 딸 키워봤자 소용없네 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너무 유치했나 싶기도 하고 조금 후회는 되는데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근데 먹는 것 같고 이러면 되게 서러워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한 나머지 딸 키워봤자 소용없네. 근데 따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랑곳 않고 계속 치킨을 맛있게 먹는다면 강적입니다. 2258님, 결혼한 지 16년이 됐더니 이제는 전기 제품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하네요. 얼마 전엔 전기밥솥 취사가 안 돼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10년 넘었으면 수명이 다 된 거라며 어제 밥솥을 새로 사주셨어요? 전 아직 받기만 하네요. 참 자식은 그렇다니까요. 엄마 아빠에게 늘 받기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복희님, 초등학생 딸 학교 숙제가 집안일 도와주기였나 봐요. 며칠 전부터 칫솔이 이상해서 딸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걸로 화장실 청소를 했다네요. 전에 제가 칫솔로 화장실 청소한다고 얘기한 적은 있는데 설마 제 걸로 할 줄은 몰랐네요. 착한 일 한 거라 혼내지도 못하고. 그러게요. 나름 노력한 건데 다시 그 칫솔 쓰진 않으실 거죠? 네, 그럼 괜찮습니다.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보내드릴게요.

3명,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의 노래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월간 작곡가.

월간 작곡가 2026년 5월호를 꽉 채워줄 주인공은요, 1995년 베이시스로 데뷔한 가수이자 작곡가 정재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노래들 정리해보면요,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엄정화의 이터니티, 이소라의 바라봄, 정재영, 정영돈이 함께한 파리 돼지행의 순정마초였는데요. 그의 음악적 뿌리를 할 수 있는 베이시스의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베이시스는 작곡과에 다니고 있는 정재영에게 같은 학교 관현악과 학생 김현빈이 곡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처음 인연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군복무 중이던 정재영은 군에서 난생 처음으로 대중음악을 작곡해서 보낸 거래요. 근데 너무 대중적이지 않은 곡이라 반응이 좋지는 않았지만, 정재영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건지 제대 후에 김아연, 김현빈 자매가 같이 그룹을 결성해보자는 제의를 해서 정재영이 대중음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재영이 작곡한 베이시스의 내가 날 버린 이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런 노래들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그 곡들 중 1996년 발매된 베이시스 2집 앨범 수록곡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같이 들어볼까요?

0: 있을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조금만 기다려.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1: 정지영이 만든 노래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전화 내레이션 갑자기 정겨워지네요. 이 노래를 끝으로 2026년 월간 작곡가 5월 편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인공 모시고 다시 올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민정님, 곧 있으면 작은 딸이 결혼을 합니다. 3월에는 큰 딸이 결혼했는데 둘이 바로 이어서 가게 됐네요. 재밌는 건 큰 딸이 작은 딸 결혼식에서 축가한대요. 사이 좋아 보여서 기특한데 엄마인 저는 둘이 한꺼번에 보내려니 뭔가 좀 서운하네요. 그러게요. 서운하네요, 진짜. 한 해 이렇게 다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좀 엄마 아빠 덜 서운하게 천천히 가면 좋을 텐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나요? 4956님, 친구가 아프리카 신생아들을 위해서 모자를 떠서 기부한다기에 저도 해보고 싶어서 요즘 뜨개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네요. 그래도 열심히 배워서 성공하면 제 모자도 떠서 올겨울에 쓰고 다니려고요. 이거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뜨개질 취미가 있으신 분들에겐 최고의 선물일 것 같습니다. 의미도 있고요. 4956님 모자는 좀 크게 뜨셔야겠죠? 토이의 좋은 사람, 정현모님 신청곡이에요.

먼저 들으신 곡은 토이의 좋은 사람,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618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이소형님, 제가 예전부터 운전에는 나름 자신감이 있어서 대형 면허와 중장비 면허 중 하나 따는 게 꿈인데요. 남편이 못하게요. 어렵기도 하지만 어디다 써먹을 거냐요. 치, 꼭 어디 써먹어야 되는 건가? 아니 소영님, 저 완전 강추예요. 이거 공부해서 따시면 엄청 쓸모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재능이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신다니까 써먹으셔야죠. 예, 안 써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써먹는다 생각하시고 따시길 바랍니다. 4931님, 아내가 어깨가 아프다기에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아이고 승모근이 많이 뭉쳤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만 아이고 당신 괄약근이 많이 뭉쳤네 라고 했네요. 아내가 빵 터졌으니 된 거겠죠? 예, 웃었으면 됐습니다. 잘 넘어가셨습니다. 이 예, 근자가 우리가 몸에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요 두 개의 근이라는 글자가 붙은 단어만 좀 많이 쓰잖아요. 예, 괄약근. 예, 저도 웃기네요. 2562님,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때문에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적응할 만도 한데 배고픔을 다스리는 법 있을까요? 아, 배고픔은 마음으로는 다스려도 예, 장에서 소리를 내는 건 장의 자율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얘는 여기는 나름의 그 자치권이 있어요. 존중해 주세요.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보내드립니다.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제2의 빛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장나라의 눈물의 얼굴을 묻는다로 유지원의 밤우리 증그대에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밤그대를 채울 사용과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우리 증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김진표의 흐르는 강물처럼 들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예요. 최명자님,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부랴부랴 톡을 보니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서 그대로 전화하긴 했는데요. 10개월을 전화 한 통 안 하고 톡으로만 매일 연락하고 지냈더니 번호가 바뀐 줄도 몰랐다는 게 황당하면서도 웃겼어요. 요즘은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워낙 톡이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사실 통화 안 하고 톡으로만 얘기해도 되고 톡으로도 통화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영상통화하고 뭐 톡으로 통화하고 예, 정말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박영선님, 남편이 저녁 먹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를 스스로 하길래 웬일인가 싶었거든요. 역시 나

0: 할 일 다 있으니까 게임해도 되지? 하면서 해맑게 게임기 켜네요. 그래요. 뭐 설거지 했으니까 패스!
1: 그러게요. 아, 이 정도면 남편분 엄청 훌륭하신데요? 야, 설거지하고 또 게임. 게임도 허락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훌륭한 남편이십니다.
0: 박화요비의 반쪽 들려드릴게요.

사랑했잖아 린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박화유비의 반쪽, 거미의 미안해요, 5686님 신청곡이었어요. 1850님, 얼마 전에 퇴사하고 쉬고 있는데요. 어차피 보여줄 사람도 없고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새치염색 안 하고 있었더니 조카가 오늘 절 보더니 할머니 같대요. 제가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저 달래준다고 그게 아니라 곱게 늙은 할머니 같대요. 어쨌든 할머니는 할머니. 저 이제 40대예요. 조카의 그 곱게 늙은이라는 표현. 도대체 이거 어디서 배운 표현인가요? 예. 아, 금기어인데. 1850님. 모자를 쓰시는 거 어떨까요? 조카를 만날 때. 5295님. 얼마 전 7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느끼던 그날 아들 둘이 정성껏 마련해준 생일상을 받았네요. 정성 가득한 음식 하나하나에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는 말에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아낌없이 주던 사랑을 내 아이들에게 다시 받는 날이 오네요. 참 고맙고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와, 진짜 생일상을 아들 둘이 이렇게 차리다니 저도 되게 감동적이네요. 사랑을 많이 주신 엄마였을 것 같습니다. 존박의 내 생각,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 보내드리죠.

슬픈 사랑의 노래 이문세, 이소라가 함께 불렀습니다. 8372님, 제 나이 43, 작년 6월에 암 판정받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중이에요. 지금은 부모님의 설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서 같이 지내는 중인데요. 매일 아침 먹는 약을 부모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챙겨주시네요. 거기에 고칼슘 우유까지.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완치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일하고 싶으신 마음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엄마 아빠 곁에서 몸을 잘 회복하라고 하시는 이 부모님 뜻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곧 건강해지실 거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5481님, 5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한 달 됐습니다. 서로의 문제가 아닌 바꿀 수 없는 제 3의 상황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라 미련이 더 많이 남아요. 근데 오늘 보니 그녀에게 벌써 다른 연인이 생긴 듯 합니다. 참 속상한 밤이네요. 아니, 헤어진 지 한 달 됐는데 벌써? 아, 진짜요? 오해 아니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5년 만났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아, 5481님, 일단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쉽진 않지만. 김건모의 미련, 쿨의 블루 아이즈, 이어서 임재범입니다. 그대는 어디에?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박정현의 위태로운 이야기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느새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에 뜬 숫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아니 뭐 했다고 벌써 5월 끝이야? 날짜가 이게 맞아? 또 한 거 없이 한 달을 보냈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손을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밥을 먹은 적이 있다. 나는 길가에 핀 꽃을 보며 예쁘다 한 적이 있다. 나는 별거 아닌 작은 일에 피식 웃은 적이 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늘 나를 과소평가하고는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자꾸 잊어요. 또 한 달을 잘 버텨내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진우의 나는 캐비였어 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오후를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실까요? 진짜 5월 31일이야. 믿기지가 않는다. 한 달 또 한 거 없이 가는구나 하기에 5월은 뭐가 참 많은 달이었습니다. 그쵸? 챙겨야 할 그런 기념일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등등.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거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에는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플리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0: 썬데이 레코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 콩디에게 말 건 음버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6: 1600-9300 1600-930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5920님이 보내준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옆집 언니가 열무김치를 해다줘서 어우 맛있겠다.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콩디. 신랑은 열무김치국수랑 먹겠다고 만두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어우 그냥 궁합이 맞는 거는 쫙 깔아놓고 드시고 싶으신가 보네요. 저희는 먹을 때 합이 참 잘 맞아요. 부럽지요 하셨습니다. 이 먹는 결이 잘 맞으시는구나. 그럼 너무 재밌죠. 만난 거 먹는 재미도 있고 또 맛집 찾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5920님 아주 자랑을 마음껏 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8043님 제주도 사는 언니네 집에 왔습니다. 콩디에 제주도 가셨소. 언니가 고사리 뜯으러 가자고 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산천을 헤매는 중이랍니다. 저는 그만하고 싶은데 언니는 집에 갈 생각이 없나 봐요. 고사리 욕심이 대단하신가 보다. 언니야 나 힘들다. 이제 들어가자 좀. 8043님 보내주셨습니다. 고사리 제주도 고사리 아주 달고 맛있죠. 이미선님 다음 주 주말에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일주간 급 다이어트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 결혼식 때 입는 원피스가 있는데 몇 달 사이에 등살이 쪘는지 지퍼가 안 올라갑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 원피스 뒷지퍼가 올라갈까요? 살려줘요 콩디 하셨습니다. 저는 이 건강 해치지 않고 아우 급 다이어트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 드레스밖에 없는 거죠. 이 원피스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미선님 그대가 다이어트 꾸준히 안 했으니까 어떻게 잘 좀 해봐요. 화이팅입니다. 이미선님. 여기에서 이 은주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디바의 왜 불러?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5814님이 주신 문자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랑 청소 문제로 좀 싸웠거든요. 눈치 빠른 딸내미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좀 싸웠어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며 그러네요. 아휴,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싸울 일이 있다고? 그러게나 말이다 딸아. 엄마도 속이 터진다. 5814님 보내셨습니다. 어우, 저는 우리 엄마 다투시는 거 참 엊그제도 본 것 같은데요. 5814님 보내셨습니다. 칼로 물베기. 참 그런 부부싸움 왜 이렇게 하시나 몰라요. 0819님의 사연이에요. 콩대 축하해주세요. 두 딸이요. 율동대회에 나갔는데 첫째는 유년부에서 2등, 둘째는 유치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습시키느라 고생한 저를 칭찬해주세요. 크크크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딸이 굉장히 재능이 있나 봅니다. 2등하고 1등하고. 우리 두 딸, 저 이번도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연습시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0819님도 칭찬, 아주 무한 칭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2님이셨습니다. 저 갑자기 일회 콩디. 응? 갑자기? 언니가 카페를 하는데요. 줄 거 있다고 잠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야, 좀 와봐. 그래서 왔더니 앞치마 하래요. 앞치마 했습니다. 앞치마 했더니 설거지 하래요. 설거지 했더니 커피 머신 청소하래요. 뭐 이런 언니가 있나 몰라요? 아니, 알바비 안 주기만 해봐. 라고 하시면서 5192님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뭐라도 있겠죠. 일 시키시려고 오라고 했구나. 만만하죠. 동생이 만만하니까. 5192님 문자 주셨습니다. 이수경님, 냉면이 생각나는 날이지만 볶음 짬뽕을 해먹을까 합니다. 맛있겠다. 짬뽕 밀키트에 양파, 당근, 팽이버섯 썰어놓고 제대로 해먹으려고요. 주말에 잘 먹어야 한 주도 또 힘을 내서 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차돌 숙주볶음도 사이드로 해야겠습니다. 맛만 먹으면 요리가 쑥닥쑥닥 나오시나 봅니다. 부럽습니다. 이수경님이 보내주셨어요. 신은영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자, 청플리 시간이 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윤시호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가수들의 단독 콘서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열렸던 KBS 가요톱10 생방송을 보러 가거나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느지리에 가야만 했었답니다. 콩디 누나의 꺄 나 이거 알아 하는 돌고래의 소리가 벌써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당시에 공연을 보겠다고 야자를 얼마나 빼먹었나 몰라요. 친구들과 어렵게 입장권을 구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풍선을 들고 우비를 입고 각자 팬석에 흩어져서 응원을 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다시 만나서 같이 집에 갔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청플리는 그 시절 우리가 열광했던 노래들입니다. 이승환의 덩크슛,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 서태지와 아이들의 널 지우려 해.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참 재밌었어요.

0: 반영.
1: 윤시호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이승환의 덩크쇼,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 서태지와 아이들의 널 지우려 해 듣고 왔습니다. 이분 어떻게 하셨지? 돌고래 소리가 벌써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하셨는데 그러네요. 그대만의 착각이 아닌 듯합니다. 이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 MC 보면서 진짜 재밌었는데 이훈 씨랑도 같이 봤고 유시원 씨랑도 같이 봤고 그리고 김원준 씨랑도 본 것 같은데요.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 그러면서 내일은 늦으니까 오늘부터 하자는 거지? 막 이런 농담하면서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 MC를 봤던 기억도 나네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콘서트. 추억을 또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박예은님입니다. 저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즘 푹 빠져있는 노래는 2000년 5월 대학 시절에 즐겨 듣던 노래들이랍니다. 일하다가 마감에 지쳐있을 때 주말에 잔업하다가 커피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할 때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들으면 누군가를 지독하게 짝사랑했고 친구들과 밤새도록 고민을 나누며 울었던 날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청풀리 20살 그 여름의 온도 풀리가 되겠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조성모의 투 헤븐 저 아무래도 여름을 타는 사람인가 봐요 콩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왔습니다. 이 옥탑방 나름 감성 있죠.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옥탑에 큰 평상을 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텐트 치고 저녁으로 삼겹살을 구울까 합니다. 마흔 앞둔 남자 셋이 1인용 텐트에서 같이 자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을 놔두고 왜 저러나 몰라요 하시면서 6723님 보내주셨어요. 김영임님도 라라랜드 들으면서 빨래방에 이불 빨러 갑니다. 콩디. 집에 있는 세탁기가 작아서 이불은 안 들어가거든요 하셨습니다. 김영임님도 또 라라랜드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부 끝곡은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0: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복면다로의 주제곡이에요. 차태현의 2차선 달인

일요일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영화 복면다로의 주제곡 차태현의 2차선 다리 듣고 왔어요. 영화 복면다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2007년에 개봉했던 이 차태현 주연의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락스타를 꿈꾸면서 나이트클럽을 돌면서 노래하던 봉다로 차태현 씨죠. 트로트 음반회사와 계약서 도장을 잘못 찍게 되면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면을 쓰고 데뷔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게 신비주의 컨셉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자가 바로 누구냐? 이경규 씨입니다. 차태현 씨가 부른 2차선 다리가 크게 사랑을 받으면서 당시 노래방 차트 탑10에도 올랐다고 하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 썬데이 레코드가 잠시 후에 문을 열 겁니다. 5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썬데이 레코드입니다. 5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가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얘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강신정님입니다.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흉을 한 번은 봐야겠습니다. 미리 사과하고 시작할게요. 엄마 미안. 내가 사랑해. 저희 엄마는 정말이지 집에 계시질 않아요.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엄마가 집에 없어서 전화하면 꼭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약속에서 나 나왔지. 엄마 바빠. 어머 얘 엄마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병나. 밖에 돌아다닐 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라고. 딸도 친구들 만나러 나가 놀아. 아니면 엄마랑 나갈래? 저는 엄마와 반대로 집에 있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편이거든요. 내 집, 내 방에 있어야 편하고 좋던데 엄마는 완전히 외출파이십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백두산 일출만큼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엄마를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남들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로 맛있다는데 저는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크크크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거의 아빠가 밥을 해주시거나 집 바로 앞에 있는 식당 두 곳을 밥집으로 다녔거든요. 저한테 집밥이라면 그 식당 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요리에 요자도 모르고 살아온 우리 엄마. 얼마 전부터 요리에 취미를 붙이시더니 믿기지 않게도 집에 계실 때면 저랑 아빠한테 음식을 해주시네요. 아빠랑 식당 앞에 앉을 때마다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엄마가 해주는 요리가 아직까지 맛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언젠가 엄마의 밥이 최고야 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썬데이 레코드 우리 강신정님 애교가 많으십니다. 엄마 미안 내가 사랑해로 시작했어요. 먼저 사과하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노래는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그리고 윤종신의 팥빙수 쿨의 아로하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외출하시군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집안에만 있으면 병난다고 외출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주위에도 많습니다. 우리 강신정님의 가족사연 만나봤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 샵 선데이 레코드 가족을 주제로 여러분의 추억을 레코딩 중입니다. 두 번째 레코드 한번 또 가볼까요? 한유나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패션에 진심이세요. 그래서 아빠의 아침은 아주 많이 바쁩니다. 어차피 일하러 가는 거 그냥 대충 입고 가도 되잖아요. 하지만 아빠는 옷장 앞에 서서 꽤 긴 시간 고민을 하십니다. 여보! 바지를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여보! 자세히 좀 봐봐. 이건 주름이 하나고 이거는 주름이 두 개잖아. 아이 그리고 서로 색이 다르다고 이 사람아. 이건 블랙이고 이거는 블루블랙? 뭐 이런 거잖아. 에이 똑같긴 뭐가 똑같아. 완전히 다르지. 그 바쁜 출근 시간에 이거 입었다가 저거 입었다가 하는 우리 아빠. 그렇게 한참 공들여서 옷을 고르면 끝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 손질에 또 시간을 쓰십니다. 따라! 아빠 머리 이쪽으로 넘길까? 저쪽으로 넘길까? 따라! 좀 자세히 좀 봐라 좀. 좀 더 잘생겨 보이는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에이, 똑같긴 뭐가 똑같아. 꾸미는데 진심인 우리 아빠. 제가 반응이 떨떠름한 날엔 머리를 다시 감는 수고로움까지 감수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아니 왜 그렇게 해? 그냥 출근하는 거잖아. 제 말에 우리 아빠 왈. 우리 집 대장이 아빠잖아. 어? 아빠가 멋져야 사람들이 우리 가족도 다 멋있게 보지 않겠어? 응? 그러면서 씩 하고 웃는데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옷차림 하나도 가족을 위하는 거라는 아빠 말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는 내일도 아침에 오면 옷장 앞에 서서 아 오늘은 뭘 입어야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볼까? 여보야 나 뭐 입어?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아빠는 충분히 잘생겼고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의 그 멋진 마음이 아빠를 어디서든 빛나게 해줄 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빠.

한유나님의 가족 사연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요. 주얼리의 슈퍼스타, 싸이의 연예인,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우리 한유나님 그 가족 분위기가 아주 핑크핑크하죠. 아버님도 너무 멋쟁이시고 우리 유나님도 참 좋으신 분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레코드는 안진희님의 사연입니다. 콩디는 동생이랑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저는 동생이랑 자주 여행을 다니거든요. 저는 완전 즉흥적인 사람이라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훌쩍 떠나는 편인데 동생은 완전 계획형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둘이 놀러 가면 제가 아주 편하답니다. 언니, 상비약 챙겼어? 안 챙겼으면 내가 챙길게. 언니, 손톱 봐봐. 여행 가기 전에 자를 거야? 혹시 모르니까 손톱깎이 내가 챙길게. 언니, 언니, 옷 무슨 색깔 입을 거야? 그 옷 먼지 많이 묻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돌돌이 챙길게. 그래서 저는 동생이랑 놀러 가면 동생한테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너 그거 있어? 저거 있어? 그거는? 동생한테 뭐 있냐고 물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없던 적이 없답니다. 아주 대단한 애예요. 그리고 여행 가서 놀다 보면 생각 없이 가면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미리 티켓을 끊어야 하기도 하고 예약이 필요하기도 하고 맛집에 가고 싶다면 줄을 얼마나 서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동생이 다 해요. 언니, 놀이기구 탈 거야? 그럼 내가 티켓 끊는다. 언니, 언니, 전시 같은 거 볼 거야? 그럼 내가 예약한다. 언니, 바리스타 월드 챔피언이 한다는 카페 갈 거야? 거기 아침에 가서 줄 서야 돼. 줄 안 서면 안 돼. 눈 뜨면 바로 가자. 알았지, 언니? 저는 동생 옆에서 앵무새처럼 이 말만 하면 돼요. 나 여기 가고 싶은데? 나 저기도 가고 싶다. 나 거기도 가고 싶어. 꼭 사야 할 기념품이 있으면 문서로 싹 정리해서 프린트까지 해오는 나만의 가이드. 저 쟤 없으면 어떻게 여행 다닐까 싶어요. 야, 너 결혼하지 말고 평생 내 옆에 있어라. 네.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진희님의 얘기에 이어서 박선주 그리고 조규찬 씨가 함께한 소중한 너,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진희님 어떡해요? 여동생 남자친구라도 생기면 이런 호강도 끝이 날 것 같은데. 남자친구분이 너무 좋겠다. 진짜 똘망똘망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라라랜드 선데이 레코드 강신정님, 한유나님, 안진희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6월의 키워드 미리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추억 속 얘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끝곡은 백예린의 산책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0: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2: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3: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4: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5: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1: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 어, 그냥 다 들을래요.
4: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1: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실록이 과장을 조금 보태면 6월에 들어서자마자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계절은 공식적으로 여름으로 들어섰는데요. 여름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수박을 쩍 하고 갈랐을 때 빨간 과즙이 단물처럼 흘러내리는 걸 아삭 깨무는 순간, 고민거리로 마음이 답답하거나 운동 후 갈증이 밀려올 때,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순간, 윗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여름 휴가 날짜를 손꼽아 보는 순간, 그리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짜증이 올라오려는 찰나, 후두둑 소리와 함께 시원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순간까지, 이렇게 여름이 좋아지는 순간순간들이 이 6월에는 펼쳐지겠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자미로콰이의 노래였어요. Seven Days and Sunny June으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6월의 첫날, 더구나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네요. 무엇보다 오늘부터 팝스 프리덤이 살짝 새 단장을 했습니다. 두 개의 새로운 코너를 만날 수 있으세요. 먼저 음악은 시간을 품고 있죠. 한 시대를 가장 뜨겁게 빛냈던 차트 속의 명곡들. 그 시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래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 그 차트로 추억 속 음악 여행 떠나보시고요. 누군가에게 위로였고 또 누군가에겐 고백이었던 팝송의 노랫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부터 함께 합니다. 팝스 프리덤은 그대 이야기와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HY로 시작해서 6호로 끝나는 그대 보미님, 한 주 시작 이렇게 팝스 프리덤과 함께해서 행복하네요 하셨고요. KI로 시작해서 1, 2로 끝나는 그대도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저도 한 주의 시작을 그대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한 주 내내 우리 행복하자고요. 마리아 메나의 All This Time, 다니엘 바딩필드의 If You're Not The One 듣고 올게요.

마리아 메나의 All This Time, 다니엘 베딩필드의 If You're Not The One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요. 어떤 노래는 우리를 특정한 계절, 또 특정한 시간 속에 영원히 멈춰 세워놓기도 하죠. 바로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딱 반세기 전으로 떠나볼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오늘 빌보드 차트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1위 곡은 어떤 노래였을까요? 바로 다이애나 로스의 Love Hangover입니다. 다이애나 로스는 1960-7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아티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스프림스의 리드 보컬로 먼저 이름을 알렸고요. 솔로로 독립한 뒤에도 가수, 배우, 패션 아이콘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준 인물이에요. 특히 1970년대 중반에 다이애나 로스는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읽어낸 뮤지션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디스코 열풍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는데요. 그 흐름 속에서 발표한 곡이 Love Hangover였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사랑의 숙취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아주 나른하고 또 몽환적인 소울 발라드처럼 시작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리듬이 바뀌면서 강렬한 디스코 비트가 터져나옵니다. 그 반전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확인해 볼까요? 1976년 오늘의 빌보드 1위 곡 다이애나 로스의 Love Hangover입니다.

잘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문제 없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편안한 휴식이 있는 시간.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어본 노래는 다이애나 로스의 러브 행오버입니다. 올 여름은요, 어떤 여름이 될까요? 얼마나 더울지 살짝 걱정도 되지만 얼마나 즐거울지 기대도 큽니다.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지는 날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 이유 없이 밤공기를 따라 걷게 되는 순간도 있겠죠. 누군가는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는 오래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내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여름의 시작에서 오늘은 신나는 여름의 리듬을 만나볼게요. 먼저 여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룹이죠.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한 노래입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불었던 서핑 열풍을 음악으로 담아낸 곡이죠. 비치 보이스의 Surfing USA하고요. 삼바의 뜨거운 열기로 정열적인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죠. 발리자의 삼바다자나이로

그리고 청량한 감성이 숨어있는 노래 드림하우스의 스테이까지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의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세 곡 시원하게 이어드릴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준비한 그 노래 그 가사 음악은 바로 이 곡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 내가 닦아줄게요. 세월이 험하고 친구가 없을 때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거친 바다 위에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거친 바다 위에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당신이 의기소침해서 거리에 있을 때, 힘겨운 저녁이 올 때 내가 위로해 줄게요. 어둠이 밀려오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나눠 가질게요. 거친 바다 위에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거친 바다 위에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그대여 항해를 멈추지 말아요. 당신이 빛날 시간이 됐어요. 당신의 모든 꿈이 당신에게 향해 있어요. 얼마나 빛나는지 보세요. 친구가 필요하면 내가 바로 뒤에서 갈게요. 거친 바다 위 다리처럼 내가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게요. 거친 바다 위의 다리처럼 내가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가사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였죠. Bridge Over Troubled Water였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건네는 누군가에게 내가 곁에 있어줄게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노래죠. 노래를 듣다 보면은 기꺼이 그 손을 잡고 싶어지고요. 힘들 때마다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코모도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Three Times Already 하고요. 비비 게이츠와 빌라이의 듀엣곡 Just One Touch 듣고 올게요.

Commodus의 Three Times Already, 빕 게이츠와 빌라의 Just One Touch 들어봤습니다. 파트리샤 커스는 재즈와 샹송, 팝을 넘나들면서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호소력 짙은 표현이 일품인 가수죠. 그녀가 부른 케네디 러스는 미국 대통령

명이었던 존 F. 케네디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들들의 비극을 차례로 지켜보며 고독하게 자리를 지킨 어머니 로즈 케네디에게 바치는 쓸쓸한 헌사 같은 노래입니다. 케네디 로즈 들려드릴게요.

파트리샤 카스의 케네디 로즈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면 먼저 걱정부터 떠올리는 분들 계세요. 덥고 끈적한 느낌과 장마와 모기가 너무 싫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름에는 여름만의 즐거움이 정말 많지 않나요?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달콤한 팥빙수,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꾸벅꾸벅 조우는 낮잠, 그리고 휴가지에서 만나는 느긋한 시간들까지. 이렇게 올 여름에는요, 싫은 것보다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떠올리시면서 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척 맨소니의 Free So Good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일상이 너무 힘들고 버거우면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정신없이 일하고 웃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다 보면 하루가 순삭 돼버리거든요. 어느새 새로운 달이 찾아왔네요. 상하 가족들과 처음으로 보내는 6월. 우리 이번 달도 웃으면서 빠르게 지나가게 해볼까요?

0: 2026년 6월 1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빅나티의 여름이잖아 였습니다. 여러분 벌써 6월입니다. 와, 제가 상쾌한 아침 DJ를 맡게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들과 6월을 함께 맞이하게 됐다니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이 상쾌한 아침을 시작하고 나서 저의 시간은 더더더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매일매일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데일리 프로그램을 맡으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1년이 쑥 가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7시 뉴스를 하고 그리고 상쾌한 아침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뭐야 벌써 금요일이야? 이랬던 적이 진짜 많아요. 아, 이러면서 틈틈이 뭔가 삶을 즐기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흐른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나마 저한테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린 비밀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상하 시간이 정말 약간 숨통 튀는? 빠르게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6월의 시작을 이렇게 또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낼 예정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1: 하모니랜트,
1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3: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소란 괜찮아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이소연님께서요, 저 앞머리 만들고 염색도 하고 머리카락도 잘랐어요. 오, 뭔가 저에게 선물도 해주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변화를 줘봤어요. 근데 앞머리 만든 게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기분 전환 하는데 머리 하는 것만한 게 없죠, 진짜. 근데 꽤나 과감한 변신을 하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앞머리를 자른다는 것도 되게 큰 결심인데, 여자들은, 그쵸? 네, 염색도 하시고 또 머리 기장도 좀 자르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또 변화를 주면 왠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고 그런 것 같죠? 저도 소연님 문자 보니까 아, 갑자기 뭔가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뉴스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에게 자유가 찾아왔을 때 저는 진짜 앞머리 너무 자르고 싶고요. 그리고 밝은 머리로 염색도 해보고 싶고요. 아, 그런 저의 조그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연님 기분 전환 잘 하셨네요. 9775님. 취준생 아들이 지난주에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엄마 나 머리 좀 감겨줄 수 있어? 하는데 귀찮다는 생각보다 설레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성인된 아들 머리를 감겨주면서 아이고 어릴 땐 엄마가 품에 딱 안아서 감겼는데 언제 이렇게 컸대? 잘 자라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도 해줬습니다. 엄마를 의지하고 누워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눈 이 며칠이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예전에 다리 다쳤을 때 엄마가 씻겨준 적이 있었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때 뭔가 저는 큰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나 어떻게 씻었지? 약간 이런 단순한 생각만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들이 느끼는 감정은 역시나 다르군요. 뭔가 감정선이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뭐 아드님의 머리를 감겨주겠어요. 또 라식 수술 덕분에 추억을 쌓으신 것 같네요. 근데 라식 수술할 때 얼마 동안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는 라식 이런 눈 수술을 안 해봐가지고 친구들이 했던 거 들어보면은 그때 막 엄청 아파가지고 일주일 내내 라디오만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인국 정은지 커플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잭스키스의 특별해였습니다. 9476님, 늘 운동하며 듣다가 오늘은 엄빠와 강릉 여행에 와서 빵집 오픈런 하면서 듣고 있어요. 6시 오픈이나 그 전부터 줄이 긴 곳이라 바닷바람도 쐴 겸 일찍이 나왔네요. 빵순이 햄디라면 이런 저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요. 이게 또 그 여행을 갔을 때 그 지역에 빵집에 무조건 한 번쯤은 들려줘야죠. 저도 이제 지역별로 저만의 그 빵 맛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진짜 줄 서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진짜 그때 늦게 일어나가지고 줄 못 서서 막 못 먹잖아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 그럴 때 정말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내 여행의 목표는 그 빵집에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어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저는 9476님 완전 이해합니다. 강릉에 6시에 열고 오픈런 하는 빵집이면 제가 아는 그곳일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사실 그 강릉 여행 갔을 때 뭐 같은 가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빵집에 사실 우리 9476님처럼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한 느지막히 갔다가 못 먹고 돌아왔거든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근데 그럴 바에 그냥 일찍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요. 강릉 여행도 잘하고 오시고 어떤 빵집이었는지 힌트라도 어떤 빵 드셨는지 공유해 주세요. 9476님 궁금해요. 배은지님께서 두 딸 덕분에 웃고 심란해하는 프리랜서 겸 주부예요. 새롭게 이른 아침 힐링 라디오를 알게 되어 좋으네요. 오늘도 힘 얻고 갈게요. 은지님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 상쾌한 아침 함께 하시면서 제가 힘을 드릴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네,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두 따님이 저희 집과 같군요. 저희 집도 두 딸, 저희 어머니께서 네, 저희 때문에 웃고 심란해 하셨겠죠? 지금도 그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은지님 많은 많은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렌카의 더 쇼.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연희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17위 그리고 14위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7위는 2013년 4월에 발매된 티아라 N4의 전원일기입니다. 티아라 N4는 은정, 효민, 지연, 아름씨로 이뤄진 유닛 그룹이고요. 14위는 나인뮤지스의 와일드였는데요. 와일드는 나인뮤지스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으로 섹시하면서도 시크한 컨셉으로 화제를 일으킨 노래였습니다. 자, 그럼 두 곡 듣고 올까요? 티아라 N4 전원일기, 나인뮤지스 와일드.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7위 티아라 전원일기 14위 나인뮤지스 와일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와, 2013년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2013년에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셨나요?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 나이 때 참 이 티아라 그리고 나인뮤지스를 바라보며 와, 진짜 특히 나인뮤지스는 굉장히 그 섹시함을 컨셉으로 한 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른이다. 진짜 와, 나도 나중에 크면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제 눈에는 완전 어린 20대.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실감이 나네요. 오늘 오프닝이랑도 연결이 되네요. 2013년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셨을지 공유해주세요. 아유, 참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아, 좀 천천히 가면 좋으련만. 그쵸? 아무튼 두 곡 듣고 왔고요. 9637님께서요. 원고 마감 중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새싹분이신데 우선 환영합니다. 상쾌한 아침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10시까지 원고 마감? 뭔가 원고 마감? 작가분이실까요? 지금 밤을 새고 계신 건가요?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원래 마감 시간 직전까지 뭐가 됐든 이렇게 파이팅 하는 그 맛이 있죠. 이게 부지런하고 좀 계획적이신 분들은 뭐 마감 시간 직전까지 안 하고 마감 시간 몇 시간 전에 딱 제출을 하는데 저 같은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마감 직전까지 열심히 불태우는 것 같아요. 우리 9637님께서도 10시까지만 조금만 더 불태우시고 파이팅 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040님께서요. 햄디님 안녕하세요. 어제 지인들과 하는 요리 교실이 있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 그리고 김말이 튀김 등을 만들어 먹었어요. 재료를 미리 다 사와서 같이 만들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맛도 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와, 맛있겠다. 아, 이게 또 그 사먹는 자극적인 떡볶이와 다른 직접 해먹는 그 떡볶이의 매력이 있죠. 아, 심지어 뭔가

떡이 굉장히 말랑말랑 밀떡인 것 같은데요. 아우 정말 맛있게 잘 만드셨네요. 이 시간에 이런 사진은 반칙입니다. 반칙. 김말에는 직접 튀기신 거예요? 아 진짜 군침이 도네요. 맛있게 잘 즐기면서 드셨다니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그리고 이지의 모토.

엠믹스 헤비 세레나데에 이어서 잇지의 모토까지 듣고 오셨어요. 이동우님, 요즘 다이어트 댄스 학원 다니시는 어머니가 동작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으시길래 제가 집에서 음악 틀어 같이 복습하다 보니 많이 좋아하시네요. 어쩌다 보니 댄스 학원 강사가 됐네요. 오, 진짜 효자다. 동우님 남성분 맞으시겠죠? 와, 그러면은 동우님께서는 어떻게 그 동작을 아신 거예요? 궁금해요. 네, 처음에 어떤 그 영상 같은 걸 보고 따라 하신 건가요? 와, 진짜 이런 아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댄스가 잘 안 돼서 외워지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엄마를 위해서 직접 춤까지 춰주시는 동훈님, 아유, 어떤 춤일지 궁금하네요. 다이어트 댄스? 여러분, 다이어트 댄스는 어떤 건가요? 그냥 그 뭔가 아이돌 춤, 뭐 힙합 춤 이런 거랑 좀 다른 에어로빅 같은 느낌이겠죠? 우와, 뭔가 댄스 학원 이렇게 하면 댄스를 춤을 추면은 살 되게 잘 빠질 것 같아요. 다이어트 댄스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듣고 오겠습니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바로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가사와 함께 영어 문장 익혀보시죠.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알려드릴게요.

번째, 당신에게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두 번째, 당신을 만난 지 몇 주밖에 안 됐잖아요. 세 번째, 당신한테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싱어송라이터 라디의 곡 Maybe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2023년에 발매된 싱글이고요. 첫 번째 미션 문장, 당신에게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0: 와우, 아주 자연스럽게 불러주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I've been spending all my time. 난 모든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죠? 나는 계속 시간을 쓰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말할 방법을 찾으면서요. 당신에게 말할 방법을 계속 고민하면서요. 나는 계속 시간을 쓰고 있어요. I've been spending all my time trying to find a way to tell you that I've been catching feelings over you. 자, 이 가사 들으셨나요? I've been catching feelings over you. 이 중에서 catch feelings라는 구를 들으셨는데 감정이 생기다, 호감이 생기다, 마음이 생기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ve been catching feelings over you 라고 하면 당신에게 점점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점점 호감이 생기고 있어요 라는 뜻과도 같아요. Just let me in. Let me be yours. 그러니 나를 그냥 받아줘요. 당신의 것이 되게 해줘요 라고 하는 부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을 만난 지 몇 주밖에 안 됐잖아요. 라고 밝히는 부분 찾아보세요.
1: Wait a minute. This is too fast. I just met you a couple weeks ago. Something about you.
0: 아주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그죠? Wait a minute. This is too fast. 아, 잠깐만요. 이건 너무 빠르잖아요. Wait a minute. This is too fast. 그러면서 I just met you. 당신을 만났대요. A couple weeks ago. 라고 했습니다. 만난 지 몇 주밖에 안 됐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I just met you a couple weeks ago. A couple of weeks ago 라고 of가 있었어야 하는데 굉장히 빨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I just met you a couple of weeks ago. But something about you. 이 부분까지 들으셨죠. 하지만 당신에 대한 어떤 것 직역 버전이었어요. There's something about you. 무슨 뜻일까요? Something about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매력, 설명할 수 없는데 뭔가 강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omething about you. 당신은 뭔가 특별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There's something about you. 당신은 뭔가 특별해요.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한테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1: That I can't wrap my head around you and those pretty eyes and hoping makes me want you more.

달콤하게 불러주는 부분이었죠. That I can't wrap my head around you. 예, 이 표현을 들으셨는데요. I can't wrap my head around you. 특히 I can't wrap my head around 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can't wrap my head around. 이해가 안 된다. I can't understand you 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감정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될 때, 도통 모르겠을 때, 정리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될 때, 예, 그런 느낌을 담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I can't wrap my head around you. wrap 할 때 철자는 W-R-A-P가 되겠습니다. I can't wrap my head around you. 당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끌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And those pretty eyes ain't helping. 그리고 그 예쁜 눈은 ain't helping.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Makes me wanting you more. 그건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들죠. Let's just skip all the intro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해석하실 수 있을걸요? 특히 all the intro라고 했으니까 모든 인트로, 도입부, 서론을 뭐 하자고요? Let's just skip. 다 건너뛰자라는 뜻입니다. 서론은 다 건너뛰죠. 그죠? Angel got me sing in harmonies. 천사가 got me sing in harmonies. 나를 노래하게 만들죠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sing harmonies라고 하면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화음을 부르다 정도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화음을 부르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마치 화음처럼 막 울려 퍼진다 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노래해 이런 정도가 좋겠죠. Honestly, probably, you might be. 이 부분까지 들으셨는데요. 솔직히 아마도 you might be. 생략이 되어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천사라는 거가 되겠죠. You might be the angel. 당신이 바로 그 천사일 거예요. 요 정도로 해석을 해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아주 강한 확신이 느껴지는 상태네요. 이제 함께 들어볼게요. 라디의 Maybe. Yeah, oh, oh, oh. Yeah, oh, oh.

0: 그럼 차근차근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에게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I've been catching feelings over you. 예, 가사 속에서 활용이 된 문장입니다. I've been catching feelings over you. I've been catching feelings for you 라고 하면 사실 좀 더 자연스러운 버전입니다. I've been catching feelings for you. 이 문장 기억해 보세요. I think I'm falling for you. 이렇게 좀 더 쉬운 버전으로도 나타내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당신을 만난 지 몇 주밖에 안 됐잖아요. 뭐라고 했죠? I just met you a couple of weeks ago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It's only been a couple of weeks since we met. 이처럼도 이야기하셔도 좋고 We only met a few weeks ago 라고 이야기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한테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고급 표현이 활용이 된 문장이었단 말이죠. I can't wrap my head around you. 기억하고 계시나요? I don't know why I'm so drawn to you. I can't explain why I'm so into you. 예, 풀어서 설명한 버전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할게요. I've been catching feelings over you. I've been catching feelings for you. I've been catching feelings for you. 두 번째, 당신을 만난 지 몇 주밖에 안 됐잖아요. I just met you a couple of weeks ago. I just met you a couple of weeks ago. I just met you a couple of weeks ago. 세 번째, 당신한테 왜 이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I can't wrap my head around you. I can't wrap my head around you. I can't wrap my head around you. 네, 고백할 일이 있으실 때 아주 유용할 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아니, 뭐.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4254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잠이 깨지 않는 관계로 저의 기상송을 신청합니다. 싸이의 나팔바지 틀어주세요. 헉, 그럼요. 잠 깨워드리겠습니다. 싸이 나팔바지 함께 듣고 올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노은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목포 갑니다. 목포 가서 호롱호롱이 먹고 올 겁니다. 야토! 신청곡 신청할게요. 남편 운전하는데 졸리지 않게 블랙핑크의 뛰어 부탁합니다. 와,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이동을 하시는군요. 목포 가셔서 호롱호롱이 잘 드시고 오시고요. 운전하시는 남편분을 위해서 블랙핑크 뛰어 틀어드립니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1009님. 라떼 유행하던 마카레나를 샘플링한 노래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다지 뭡니까? 이 노래 신청하면 마카레나 한번 돌려볼게요. 르세라핌 붐팔라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마카레나 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마카레나 한번 열심히 돌려보시죠. 르세라핌의 붐팔라.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6951님께서요. 어우,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집 귀요미랑 아침 운동 중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 너무 귀여워요, 진짜. 누구지 강아지가 이렇게 귀여운 거야? 꼬리에 폼폼이를 달아놓은 것 같은 하얀색 강아지. 아, 너무너무 뒷모습만 봐서 아쉬운데요? 이렇게 귀여운 사진 보내주실 거면 한 장으로 부족합니다. 두 장, 세 장 많이 보내주세요. 그나저나 강아지도 이렇게 일찍부터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군요. 아유, 부지런해라. 8409님, 계단 오르기 중입니다. 지하 1층에서 18층까지 단숨에 올라요. 예전에 몇 번이나 쉬어야 했는데 뿌듯합니다. 와, 지하 1층에서 18층이요? 아유,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계단 오르기 하실 때 천천히 해도 돼요? 아니면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은 헬스장에 있는 천국의 계단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속도가 빠르던데 전 그래서 가끔 그 천국의 계단 하다가 나 여기서 굴러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하거든요. 계단 오르기 할 때 스피드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서 하시는지 급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아무튼 우리 8409님 18층까지 단숨에 오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떨지. 오늘 소개해드린 6951님 그리고 8409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하시고 맛있게 챙겨 드세요. 자,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마야 딜라일라의 브레이크업 시즌.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첫인상으로 단정하지 말자. 철규 오빠, 이번 주부터 휴가 아니었어?
1: 야, 그 소식 못 들었구먼. 야, 우리 새로운 팀장님 오잖아.
0: 아, 그게 오늘이었나? 그래서 휴가를 반납한 거야?
1: 야, 당연하지. 야, 출근 첫날부터 찍힐 일 있어? 너 어떤 분 오는지 소식 못 들었구나?
0: 알지. 진짜 무서운 사람이잖아. 나 봤거든. 그 팀장님이 팀원들 혼내는 거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1: 나는 그분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진짜. 이따 한 사람씩 면담한다는데 진짜 떨려서 토하냐.
0: 아, 근데 갑자기 무서운데? 우리 괜찮겠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유원입니다.
2: 반가워요. 앉아요, 앉아요. 차 마실래요? 내가 얼마 전에 대만 갔다가 녹차를 좀 사왔거든.
0: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어? 뭐야, 머그컵이 고양이 캐릭터네? 좀 귀여운데?
2: 잔이 나랑은 좀 안 어울리나? 근데 내가 귀여운 걸 좋아해.
0: 아, 그러시구나. 아유, 귀여운 건 사랑이죠, 팀장님. 아, 이건 좀 나랑 잘 맞는데?
2: 아우, 아우, 아우, 이거 다 떨어뜨려. 아우, 아까워. 이거 아우, 다 주워야 되는데.
0: 아우, 저 찻잎을 다 떨어뜨려줬네. 약간 덜렁대시나? 첫인상이랑 많이 다른데?
2: 아우, 차 대접할려나? 안 되겠다, 유원씨. 우리 커피 마실까? 혹시 커피도 좋아해?
0: 아, 네, 그럼요. 커피도 좋아요. 제가 사올까요, 팀장님?
2: 아우, 무슨 소리야. 내가 대접해야지. 자기는 소중해. 응? 앞으로도 누가 그런 심부름 시키면 나한테 딱 말해. 알겠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 일만 하자, 일만.
0: 와, 진짜요?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2: 나도 잘 부탁해.

0: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첫인상으로 단정하지 말자.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첫인상. 철규 씨는 어때요? 첫인상이 좀 이렇게 바뀌는 편이에요? 아니면 쭉 오래가는 편이에요?
1: 자기가 누군가를 볼 때요?
0: 네네.
1: 저는 좀 한결같은 편인 것 같아요.
0: 첫인상 좀 믿으시는 편.
1: 약간 이게 고집인가? 왜냐면 제가 네. 딱 처음 본 그 느낌대로 뭔가 사람을 좀 판단하게 되는 그런 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좋게 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것 같긴 해요.
0: 저는 좀 많이 바뀌어요.
1: 저 많이 바뀌었잖아요.
0: 맞아요. 사실은 처음에 입사하고
1: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0: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 이렇게 사인 서명 같은 맞아요, 거 하러 맞아요. 하려고 딱 모였는데 동기 이제 저희 4명이잖아요. 4명씩 딱 모였는데 남자 한 명 있는데 뭔가 좀 그
1: 제대로 얘기하세요.
0: 해야 될까요? 뭔가 새침하다 해야 될까요? 되게
1: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반란 까져가지고 나랑은 안 어울릴

0: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1: 아니 첫인상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와 좀 비슷한 결의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 네. 예를 들면은 좀 다정 발음이 안 돼. 다정하다든지 아니면 좀 조용조용하다든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아, 저 오빠는 뭔가 좀 새침하고 나랑은 좀 결이 안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땡땡 트롯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 엄청 뭐 끼도 프로그램. 많고 막 욕심도 많을 것 같고 오빠가 우리 챙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제가 첫인상을 가졌는데 진짜 완전 바뀌었죠. 180도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0: 제가 첫인상이 네. 좀 안 좋습니다. 예.
1: 아, 왜 그러지? 약간 모르겠어요. 차가워 보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0: 그런 것도 네.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의외로 그렇게 수다스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제 어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으니까 네. 되게 활기차고 막 오지랖 넓을 것 같고.
1: 아, 맞아, 맞아.
0: 근데 딱 만났는데 제가 오히려 막 그런 살갑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또 싫어하세요.
1: 아.
0: 그래서 저는 좀 저에 대해서 좀 알기까지는 좀 오래 네. 걸려요.
1: 근데 저는 그게 좀 반전 매력이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첫인상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 사연처럼. 그래서 저는 첫인상을 좀 안 믿는 편인데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0: 너무 예뻤어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와가지고 예쁘네요.
1: 아니, 성격이
0: 예?
1: 성격.
0: 성격은 잘 모르겠어요.
1: 그렇죠. 저도 오해 되게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네. 첫인상에 대해서.
0: 약간 좀 새침하게 느껴지는 게 좀 있긴 해요. 네. 왜냐면 저희 동기들 다 너무 매력이 있고 다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뭔가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차가운 느낌이 허이원 아나운서인 것 같긴 했어요.
1: 진짜?
0: 예.
1: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0: 약간 이렇게 코 들려가지고 입도 좀 이렇게 오물쪼물하면서 막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1: 칭찬인지 뭐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첫인상으로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저도 이제 이 사람 봤을 때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이긴 한데
0: 저도 좀 고민했거든요. 네. 아 이거를 뭔가 이게 사람들한테 더 좋게 네.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의 본 모습을 알려주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1: 근데 이제 되게 오래 걸리는데
0: 네, 어디를 가도 그렇게 네.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내려놓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1: 맞아요.
0: 이런 생각입니다.
1: 또 이런 걸 좋게 볼 사람은 또 좋게 보고 나쁘게 볼 사람 제가 아무리 뭐 어떻게 애를 써 나쁘게 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서는 저희의 첫인상이 어땠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첫인상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저희는 철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제이 테이저의 Like I Do 들려드릴게요.

제이테이저 Like I Do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이정님께서요. 매번 상아를 특히 21세기 생활백서 코너를 기다립니다. 철규 아나운서가 오늘은 또 무슨 이유로 우리 유원님 놀리려나 기대하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의 그 여자 규순이 연기를 너무도 좋아해 주셔서 전 동기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항상 오빠에게 말 방송이 끝나고 따로 연락해서 진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또 동기가 이렇게 같이 열연을 해주니까 저는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네요. 아, 조금 덜 놀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거는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놀림을 좀 좋아해 주시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계속 놀림 당할 수밖에요. 앞으로도 우리 철규 아나운서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코너도 많이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김동률, 이소은의 욕심쟁이.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쇼리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존박의 굿데이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시작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30도, 강릉과 대구, 남원과 포항 3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부경천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익산 미륵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사이와 더 가서는 안산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조금 더 가서 북수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받아 뒤로 둔대분기점부터 10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올림픽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나의 마음 언제나 푸른 하늘처럼 맑을래. 하얀 구름 모자 쓰고 나와 웃음 띄우는 하늘같이 내 모습 언제나 밝게 만들어준 푸른 하늘, 고운 꽃구름을 벗삼아서 넓은 세상 감싸고파.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중에서 6월 1일 월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같이 맑은 하루이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6월 첫날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아, 이 6월의 첫날에 최아람님, 6월의 시작도 우아주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고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2793님, 경아 누나 출석합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또 반갑습니다. 김미숙님, 김유희님, 화창한 월요일이네요. 평택은 오늘도 더울 예정이요 하셨네요. 이제는요, 새벽에 겉옷 없이 반팔만 입고 나오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기온이 됐어요. 그쵸? 그래도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내일 제주랑 남부 쪽은 비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좀 변덕스러운 날씨인 것 같기는 해요.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4059님,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도 출첵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사정욱님,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일입니다. 6월 30일까지 부지런히 재밌게 가보자고요. 아, 한 달 단위로 움직이시는군요. 인맥보단 치맥님, 6월의 첫날, 처음이라는 단어는 설레는 것 같아요. 아, 그 첫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맥보단 치맥님.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저에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 만날 사람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나 직장에서 당연히 만나게 될 사람 등등 오늘 누구 만나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행복을 전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4314님. 딸이 출근 10년 근속상 탔다고 상장과 상품 축하 화분을 받아왔어요. 막내딸 지연경 수고했어. 2037님. 2년 동안 사무보조로 파트타임 알바 열심히 했습니다. 마무리 축하해 주세요. 새로운 직장 잘 들어갈 수 있게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0692님. 1남6녀 중 7번째 막내동생 이연옥 생일 축하해 주세요. 어제 형제들 농장에 모여서 생일파티를 했어요. 형제들 우애가 금메달급이에요. 인성 좋게 잘 길러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5596님. 저의 55번째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비치보이스의 펀, 펀, 펀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요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소식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생일, 기념일, 입사, 승진, 결혼 등등등 좋은 소식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축하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만날 사람입니다. 오늘 누구 만나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그 사람 누군지 알려주세요. 7113님 6월 첫날 기분 좋게 출발해요. 농장일이 너무 바쁜 시기라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밤에 다리에 쥐도 많이 나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지만 라디오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또 살아냅니다 하셨어요. 아, 지금 작물들도 자라느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그러니 가꾸는 분들도 덩달아 바쁘시겠죠. 좀 이제 본격 더워지는 시기라 더 힘드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체력관리 잘 하십시오. 정희관님, 6월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하고 하트를 뭉땅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한면님, 내일 딸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오,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으로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떠오르네요. 젊을 땐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 전화도 빨리 끊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되니 잔소리가 걱정이고 사랑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하고, 아, 따님과의 여행 앞두고 이렇게 생각이 나셨나 봅니다. 5238님, 올해도 다섯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벌써 6월이네요. 아, 저희 어제 제작진과 이제 같이 좀 연락을 하는데 어제 첫 마디가 내일 6월 하고 다들 점점점점 그렇게 다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하면서 인사를 시작했거든요. 올 초에 세운 목표 중 하나가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천변 한 바퀴 걷고 들어오는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일, 날들이 더 많은데 꾀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기를 스스로 응원해봅니다. 우아조 가족들도 모두 꿈을 이루는 6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덕담도 주셨네요. 참 이 꾸준한 거를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엇이든. 천변 한 바퀴 도시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 걸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아주와 함께 도시는 거겠죠? 4719님. 주말에 가족들과 호수에 가서 물멍하고 왔어요. 날씨도 화창하고 크지 않은 호수에 한가로이 움직이는 오리배들 보니 제 마음도 평화로웠답니다. 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중에 어떤 걸 타셨으려나, 이 오리배들 중에. 제가 생각하고 보니까 오리배를 어릴 때 타보고 한 번도 그 뒤로 안 타본 것 같아요. 어쩌다 그랬지? 사진을 보니까 저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물이 반가운 계절이잖아요. 물 많은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아, 가보고 싶고 그러네요. 0996님, 전철을 기다리는데 너무 피곤해서 서서 졸았네요. 오늘은 정말 앉아서 가고 싶어요. 어머, 지금도 그럼 계속 서 계시는 건가요? 아, 0996님께서 앉으시려면 빨리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내리셔야 하는데 좀 그 피곤한 다리 잠깐 쉬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기원해드립니다. 앉으셨는지 좀 답 좀 주세요. 유엔의 파도 듣고 우리 일상 한 컷 같이 상상해봐요.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바쁜 농사철 새벽에 남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오는 고사리. 그 정성을 생각해서 고사리를 열심히 삶아 말리는 작업을 한다. 농번기 때 일을 도와주러 오는 동기간들 해먹이고 한 보따리 싸줘야지 생각하며 더운데도 열심히 삶고 말리는 요즘. 우리 어렸을 때 엄마도 꼭 이렇게 해마다 고사리를 말려두셨는데 참 예쁘고 부지런했던 우리 엄마.

고사리를 다듬고 말리는 고단하고 긴 과정 속에 떠오르는 얼굴도 많다. 이른 새벽에 고사리를 하나하나 땄을 남편에, 맛있게 먹어줄 형제 자매에, 어린 시절 우리 엄마까지. 이러니 힘들어도 매번 고사리를 말리지. 적당히 데치고 나니 통통한 고사리가 참 보기 좋아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김범수의 보고 싶다. 오늘 일상 한컷 보내주신 383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아, 직접 채취해서 삶고 말린 고사리, 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또 귀하기도 하고. 김우리님, 고사리 뜯어서 삶아 말려서 제사 때 쓰라고 봉지봉지 담아주신

울 엄마가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고 그리운 마음 보내주셨고요. 민경희님, 우리 어머니도 고사리 심으셨는데 따셔서 삶아서 말리고 참 정성 가득한 고사리예요. 아, 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군요. 고사리. 같은 거 먹는 게 식구 아니겠습니까? 아, 이 직접 채취하고 삶고 말린 고사리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는 식구들 떠올리면서 3832님 준비하시면서 힘이 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우리의 어머님들도 그러셨겠죠. 사진 감사하고요. 3832님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선이 머문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권순아님, 벌써 월요일이에요. 근데 출근길 잠이 깨질 않으신다고. 아, 이런 분들 좀 많으시려나요? 2부에 일단 일어나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안 되시겠다면 지금 일어나! 일어나셔야 합니다. 출근길이시니까 일어나셔야 합니다. 2793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고, 2793님도 그러시군요. 조금이라도 힘을 내십시오.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요. 8551님, 경화님. 남편이 밤에 왔다 갔다 돌아다녀서 그 바람에 저도 자꾸 깨서 피곤해요. 하루 종일 조용히 자고 싶어요. 아, 이거 정말 힘드네요. 아, 요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 약간 생활 패턴이 좀 너무 다르신가? 도대체 왜 왔다 갔다 하신대요? 아, 이거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신 거면 좀 조처를 취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6127님, 68세 남자입니다. 다른 방송 20년 듣다 옮겨온 지 2주 됩니다. 새로운 방송 들으니 좋습니다. 20년을 다른 방송을 듣다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다니.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 방송 20년 들으시는 건가요? 최소한 20년? 반갑습니다. 새로운 방송에서 새 기운 얻으시면서 이대로 안착하셨으면 좋겠네요. 이현주님, 경화님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마리아 선생님 같아요. 예쁘다고요? 라고 제가요? 아, 약간 흰색에 지금 검은색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입었더니 흰색 검정 조합이 좀 외람되긴 하지만 뭐 이제 캐릭터 이름이 캐릭터가 그런 거니까 수녀마 선생님을 합한 그 어떤 느낌으로 좀 보이시나 봐요. 아, 근데 그분이랑 제가 좀 너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요. 노래를 그만큼 하지를 못하는데 하지만 뭐 예쁘다고 하셨으니까. 8934님, 엄마 아빠랑 예산 여행 가서 시장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 아빠의 나이가 느껴지는 요즘은 시간만 나면 함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중이에요.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두 분 보면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잔치국수도 드셨고 떡볶이도 있고 저건 뭘까요? 그 바싹불고기 같은 유의 어떤 불고기 같아요. 아,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뭐가 유명한가요? 여행을 가셨으니까 무엇을 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김경숙님,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토라지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엔 체했다길래 약 먹으라고 했더니 그 말을 서운해하고 밥 같이 못 먹는다고 또 서운해하고요. 아우, 왜 그럴까요? 아유, 그럴 때는 약을 딱 손에 쥐어주시면서 물 갖다 주시면서 어머 어떡해 하고 해주셔야죠. 그리고 어머, 밥을 같이 드셔야죠. 같이 드시는 게 식구니까요. 품어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노래 들을까요? 솔리드의 천생연분, 이어지는 곡은 룰라의 3, 4.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우아족 가족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실까요? 허승희님, 오늘 만날 사람, 제 실밥을 풀어줄 의사쌤이요. 아, 이렇게 우아족 가족들에게 만천하에 공개하셔도 이제 되시는 거죠? 새로운 눈으로 태어나신 걸 우아족 가족이 축하드려도 되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김성철님, 단골식당 사장님 오랜만에 만나 기대돼요. 만날 때마다 서프라이즈를 해주셔서 오늘은 어떤 서프라이즈로 절 놀라게 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사장님 손맛 생각하니 침샘 폭발이에요. 오, 식당에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해주시는 걸까요? 따로 드실 새로운 메뉴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내주시는 걸까요? 0258님, 2년 전 파트타임하고 그만뒀던 사무실 팀장님 만나러 갑니다. 다음 주부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점심 먹고 오려고요. 짧게 일했지만 그게 인연이 되어 가끔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좋습니다. 오, 좋은 인연을 만나셨네요. K님, 5월에 너무 힘든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달라 힘들었던 과장님을 또 봐야 한다니. 저에게 힘을 주소서. 프로젝트가 끝난 6월이니 이제 더 이상 불협은 없겠죠? 아이고,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뭐 끝났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닥치지 않은 걱정은 내려놓고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0976님, 은행 업무로 은행 직원분들 만날 예정이에요. 만기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해지하러 가요. 속상하고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만기 한 달이 남았는데요.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이실 테니까 잘 해결하시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마이클 잭슨이에요. Black or Whit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보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따뜻한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김한면님께서 신청하신 김건모의 당신만이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 양재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곤지암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대관령 5터널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 안산 분기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뒤로 안산나들목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일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도 여전히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강동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꽃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김현철의 동네입니다. 이 곡은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살아온 동네에 대한 곡인데요. 보통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을 뭐라고 할까요?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그리운 곳이죠? 1번 고향, 2번 귀향, 3번 쌍방향.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고향, 2번 귀향, 3번 쌍방향.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김현철의 동네.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4: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9: 이 노래 다 알지? 김현철의 동네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오늘의 정답 1번 고향이죠. 김민호님 고향 정답 보내주셨고요. 송혜진님 나의 최애는 레몬 시트러스 향. 우리 엄마는 김미향. 그 어머님 성함까지 알려주셨네요. 아, 레몬 시트러스 향.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면 이런 상큼한 향들 참 좋잖아요. 신원주님 1번 고향. 저의 마음의 고향은 우아조. 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아조인가요? 마음의 고향이 되기까지. 4048님 정답 1번 고향. 나이 드니까 살아온 고향이 그리워 딸 데리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 둘러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또 해주시고 그러셨겠네요. 1030님 1번 고향. 고향하니 6시 내 고향 프로그램 생각나요. 저녁 먹으면서 무조건 챙겨보는 프로거든요. 얼른 퇴근하고 싶어지네요. 아우, 하루의 루틴이신가 봐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지금 신청하세요.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김대근님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요 하고 인사 주셨어요. 와, 가입 성공을 일단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일상 나눠주시면서 음악도 즐겨주세요. 반갑습니다. 이상부님 경아님 주말에 시청에 물놀이 개장해서 알바 갔다 왔는데 너무 덥고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발등이 너무 아프네요. 야, 더위가 이르게 찾아오더니 벌써 시청에 물놀이 개장도 했군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죠, 이상부님? 어느 지역 시청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놀이 그쪽에서 알바를 하셨다면 저는 물놀이 그 지금의 안전요원 왜 이렇게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좀 피로 푸시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안병수님, 출근 완료! 출근과 함께 달달한 믹스커피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출근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병수님. 9478님, 제가 6학년 때부터 듣고 또 듣고 했던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좋으네요. 피디님, 저랑 같은 나이대신가요? 그러게요. 같은 나이대실까? 일단 9478님의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신지를 모르겠는데 그걸 밝혀주셔야 저희가 알려드리든 알려드리지 않든 하죠. 이어지는 노래 들으시면서 알아맞혀보세요. 자미로콰이의 Can't Hit 같이 듣죠.

자미로콰이의 Can't Hit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제이슨 데룰로의 Kiss the Sky였습니다.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오, 아까 시청에서 물놀이 개장해가지고 알바하셨다는 이상부님 지역 알려주셨네요. 오산이군요. 그리고 안전요원 하셨다고요. 아, 오산 굉장히 일찍 개장했네요. 이제 다른 곳들도 순차적으로 문 열겠죠. 0696님 두 번째 인사드려요. 분당 맛있는 딸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도쿄로 유학 간 지 오늘이 두 달째 경화님께 처음 사연 보낼 때 울고 있었는데 아이가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서 지금은 저도 씩씩하게 잘 지낸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연차 내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싸가지고 가서 많이 먹일 예정입니다. 백김치 담갔어요. 저희 아이 항상 응원해 주세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백김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노란, 정말 노란 알배추로 담그신 백김치인데 아, 정말 맛있겠다. 얼마나 달고 상큼하고 그럴까요? 이 음식 먹으면서 자제분 진짜 힘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임정임님, 아침 가족도 출근하고 세탁기 돌려놓고 여유가 생겼어요. 아, 우아주 즐기고 계시는군요. 2643님, 오늘 새로운 회사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지금 출근 중인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잘할 수 있게, 파이팅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6월 첫날 첫 출근이시네요. 파이팅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적응 잘하시길요.

김민서님, 어제 아이랑 야외에서 비눗방울 공연 봤는데 성인이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더 신났었네요. 아, 원래 잘 만든 콘텐츠는 아이 대상으로 만든 거라도 어른이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같이 봐도 재밌는데 기왕이면 어린아이들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컨텐츠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우리 속에 다 아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 다 지나쳐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재밌는 그런 공연들이 참 잘 만든 컨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네요. 커피 선물도 받고 좋아하는 노래도 듣는 시간.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5238님이 6월의 첫날에 어울리는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가오의 시작.

월요일이지만 부담을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 수요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날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물론 우화조는 그날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만 어쨌든 오늘 조금은 가볍게 시작하시죠. 노래로 도와드릴게요. 일단 일어나 신나는 음악으로 기분 업 시켜드립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받아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일단 일어나 첫 곡이에요. 박미경 2부의 경고.

일어나 음악으로 마음만은 가볍게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6185님 매일 출근하면서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주말에 너무 많이 돌아다녔더니 오늘 출근은 몸이 무거워요. 그래도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야겠지요. 주말 정말 재밌게 보내셨나 보다. 오늘 일 열심히 하시는 듯 하면서 그 살살 하시는 그런 스킬 발휘하시면서 오늘 월요일 잘 보내보시죠. 강필화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른 새벽에 병원에 와서 체혈하고 우아조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 새벽에 문을 여는 곳이 있군요. 검진 받으셨나 봐요. 양은정님, 주말에 고민에 껴댕기던 시절 친구들 만났는데 기승전 주식 얘기더라고요. 주식 모르는 둘은 눈만 빠끔거렸어요. 요즘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사실 주식을 잘은 모르는데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확 늘었어요. 다들 그러시나요? 일단 일어나 다음 곡은요. 4859님 신청곡이에요.

우리의 아침 일단 일어나. 박화님 안녕하세요. 신참 오늘 가입자입니다. 오 새싹이시군요. 대환영합니다. 이영훈님, 경아님 내일 예비사위 저녁 초대 있어요. 저희 집에 처음 오는 건데요. 제가 전라도 장모인 만큼 산의 진미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고 싶어서 어제부터 장보고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전 부치고 단호박 식혜도 내리고 바쁘다 바빠요. 와 내일 초대하시는데 지금 어제부터 와 정말 상다리 부러지겠는데요. 예비사위분 허리띠 빼고 오셔야겠어요. 전라도 음식 말해 뭐합니까. 거기에 상의사랑까지 더해졌으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요. 1064님 출근할 때 매일 듣고 주말에도 듣고 있어요. 저의 모닝콜이세요. 오 주말까지 감사합니다. 김영애님 주말에 울진에 사시는 아주버님이 5월 제 생일이라고 대게를 잔뜩 보내주셨네요. 매번 받기만 해서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하다. 특산물로 선물 보내셨나봐요. 맛있게 드시길요. 일단 일어나 6월 기분 좋게 열어드렸습니다. 이 곡들로 마무리할게요. 안일원님 신청곡이에요.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그리고 문종수님 신청곡입니다. 주얼리의 One More Time.

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화창한 6월 첫날 아침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를 성형국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보인 출근 정체는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구리 암사대교부터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반포대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청담대교 북단부터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더 가서 서울요금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한림 4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미국의 한 시인은 6월을 가르켜서 모든 것이 제 모습을 갖추는 때라고 말했어요. 나무도 푸르게 자라서 제 모습이 나타나고 3월의 초년생들도 이제는 웬만큼 적응을 다 끝냈고요. 자연도 사람도 어엿하게 자기 일 잘 해내는 6월의 첫날입니다. 시작은 서툴고 불안했어도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 노력한 만큼 제대로 모습을 갖추는 때가 6월인데요. 옥수수랑 토마토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6월에 있는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고 또 전쟁도 끝나고 모두가 한 뼘 더 행복해지는 6월이길 바랍니다.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6월의 첫날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